제니 츠탐동 츠탐 리조테니 요완지구 폴리세라이자 츠탐나 몬챠와 츠체진자 츠탐 옌비 츠탐자 부카 존현 자네동 티상수 부다옌라 세레짐 츠탐 떠데옌 토차옌바 마지 츠탐 몬챠와 로페 주바옌비 부카 힌옌 자네동 티상수 비더보 미바동 다동 다문데베 농지예바리 츠탐 빠팅자 존니 폴리 총제자 츠탐나 조부다옌 넘버전이 주비 웬동 디마야얀라 세레짐 츠탐 빠팅 로조 라추제바 옌비 노 무종현 루모땡가 눈나카 카시지 니에친지위 농츠디마마지 웬동 무딘바리 니네 총다제 때니 여완지구 총다나 총제자 미츠 챤다 옌비 天气 더니르 킨지 天气 제비 총제라 구코르다라 총다 문라와 지추미 웬종 총다디 天气 더니르 킨제 코나르마도 몽웨 마인자 요치 지무추 총다 지미 르모땡다 서버미바톤 누블리바소제 농선장세 삼네 징구 챤다 예메라 따구 징구 챤다나 조와 소예 나레 냠바라 제메라 따와톤 그웨 휴종톤 눈저 카존 휴브 자 예메라 따구 예네 세레 휴종 비지데 여완지 구발라 불리 총제자 휴종 땡다 텐지 니모톤 냐차 도연수예라 세레 즈마 몬체오 땡다 도연 상미바톤 플라바라 텐지 제비 다치 미바리 데우진지 지제바 남지 니바라 세레자 휴종 차종현 天让 온종동 天气 인지 냐차 도연수 예비 세레 뇨구 나네 총원가 여완지구 베르나 세레가 노동 좋아 점아 예수 추몽보라 다치 지구바데 노라 떼네 세레라 진티 마인바 노예미동 점아 나네 진티 마인바 점아 인보 예미 세레 레레라 나오 좋아 치바라셰 예비 좋아 뇽나 데오 딘젠자 인지터 세례제 요라 띠네 디알라 인티 마임바 논세 예미제라 따치자구

0: 新加坡那把更加松，大大姐姐新歌组别来听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我当你具备修养些别来听的。德林格来听那电真区别工作呢，北京一个集中前的丁谢总，如中单的苍龙行为，老金团马他比那院下家杀对看，这里三周夜，这里三周呢，北京没人老金的团别号码就是，空托马的，老金家高天人的。 西家日比内贡拉杨村家波比肯内，那原后勤把这个孙秀恩员。文章，孔拉西家日比潘特的准备先休息片，大东，该自家郎错来，郎都学比宁多皮将月，即空给我这囊想。第二，北京龙城年轻来空，看给龙城家，我当你准备休了皮比来参加三个八，这里三周家拍摄拍摄，丁西总。 任务重大的送你，看老金人对家错当，下一三对国家，当局这里需要比，切记先把该事下。
1: 这是我们来公干上，哦，公干上，是，俺这考虑了，其他，拉不着谈的团队的话，是，嘛是，老金老人谈不能直接，得恰恰三对难度啊，是，拉不着老人谈不能直接，得恰恰三对下一个三路角了，是，这肯定是可能的。
2: 他当然给他，那这他可有个修建是那的，他旁边修建是那，甚至他对这么他台湾是那的，天天。
1: 我了。
2: 他当然呢，中间的什么的，那这村里头人，他感兴趣是那的，天天叔叔买不是的，修起不了。那是。他当然呢，你让他中间的，就是把把中间的老多钱的路，他那这些啊，也就这穷了。我了。他说你，天天你送给他，这这那老多钱没弄，他那这叔叔恰恰啥都要呗，钱也要呗，他那这。
1: 是就是。
2: 对，可对那这穷了。
1: 那是。
2: 天天当然给他，他这当然就要呗，给了。
1: 但是，咱从其他了，但你跟着你学的那把，我们这宿舍人家恰恰啥都节约的，我他宿舍人家，他这人吧，当然呢，我身上的，哦，他宿舍人家，哎，他感兴趣别那个的了，哦，足球、冲刷，他当然给宿舍人家，他什么了，他还能你妈给他牛得比较，他当然牛皮也给他了，六十啊，什么，当然给天天天管这些，他天天恰恰啥都给他了，他恐怕是呢，他不天天对这什么表演， 那是，老在做个做一样，就小累是就没。
2: 小累是不是？
1: 对对对，他妈看的那个做的呢。
2: 啊，但当时那个扫货机呢，那老在裤子上把忙不那么多啊。
1: 对对对。
2: 他那老小个就那种忙不有子上吧，哦，他那退休那点出来当了穷嘛说啊，他叔叔那个感兴趣别那个的了，那学什么，叔叔那个没没事的那个退休别那个吃啊，三个月。他那阵子把他那个退休也出来接，嘛当个接，老在那对呢，他那么长可以干有没点什么，他那个穷日子过过个不得的什么，老在那点吃香了，牛肉给孙子那里买吧。
1: 啊。
2: 天天那老在那那特别给国际中啊那点小吃嘛那里买吧。
1: 天天嘛，对，听说有给他点这些，苦口的听这些什么，老金那点做，
2: 天天老人汤婆呢，老人也不是对，天天做，天天，当然呢，老人汤婆呢，送不提的怕的，吃不上是呢，吃不上是呢，吃什么吃他，穷了。
1: 但，听那个他妈的，穷了，但是确实对老金那老的了，
2: 对，
1: 搞不就那个天哪，他这就那么吃来的要嘛是吧？
2: 对，
1: 搞不就那老金请回来是，人家跟着那个呗，把他耽误了个。
2: 哦，那个他娃是有，
1: 那个连跟着对吧？
2: 对，当然给他当然兄弟是，旁边可能人不是多的吃，天天当然给。
1: 那个人呢，当然靠的好不容易，天天写完了，旁边呢，当然呢，他顶着是那个一年呢，修起不起个。天天当然，后头老早的钱，那老早的人忙不明多，天天那么他土丁的那点这个明多，老早大个明多，叔叔那个人工钱也少，那点老早的嘛。天天当然呢，他那点，俺那点那么那点没有，他那点苦个那点，那点老早那个苦个那点多，他那点那个啊，那点吃个月是呢。哦，他那是要不然，叔叔那个那个感兴趣，感兴趣那个吃，就那个那点，靠的叔叔那个拿出来表，就是叔叔那个三木桶个的，他叔叔那个。
2: 对的，天天吃个，但你旁边那点那边看的那点，提多了，他你恰恰啥都吃，讲究那点，自己本地能个月。
1: 是是是，
2: 那是。搿都对，没客子，那听到中文的嘛？嗯，当做没送药的，对，如果送钱，天天当做送了小弟个拿来呢，当做是他当然能挨不上，他你送药，哦，你让你他你说老早拿了刚刚药，平时你说不吃啊，他说了，他可是把当做也没，别的老早忙不了啊，人家他那老早那点休息不了嘛，去吃啊，那点的亲戚个。 忙不通个吧？俺工作自由，但俺做独居嘛的，那么旁边俺做老不得叫，那么他那么啥的那么他人问的请不来，俺做老不中企业的，老不中企业嘛，叔叔人感兴趣不来个的，啥都他听得起都，也不要的，等俺工作吃了吃了，工作请的，到时候么老不着，送出去了带领的那点招的，这到完了这些所以这种东西，到。
1: 고무 직동 이렇게 직동 양들이 내가 슉슉 메겨서 롭지 투 롭지 받아라 주주 직직이라 진짜 봐 고무 다발로 고무 기계 텐디 소들이 라지 소요 아래 소요 되니 그놈 딱도 내가 친게 로링 숨바 건데 집어 건데 튼저 건데 야 이거서 롭도 되니 튼산이 엉에만 내 내가 내 두네 편보 편보도 다시 하는 로 내는 카리 건데 슉슉이 주 말로 내지 않는 이제 다 튼이 강내 내가 지기요 내게는 땡에만 누르 냠냠용 추어라 디자인으로 편보도 사지 건데 저는 가방에 이렇게 넣은 게
2: 레슬레스 아니 단단히 조사 이제 양 거주를 봐 그래서 당야기 디 차시에 양은
1: 요새 네 다른 게 근데 섬길라 다 내가 흘리에 투치 내에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른 게 내가 찍이 돈 로직 섬지기 다 내가 더 돼요 렉도 용내다 디 렉도 마요네다 내가 뒤돌 안 당보 내가 뒤 내가 찍 샷다다 치 근데 근데 네 그 소소는 게 다 다른 있네 내가 차샤서도 돈 그러니까 가시에서 슉쳐 보이라 다 등이 어 다 소소는 게 가시에 비 내가 돈은 게 치야 내가 다 차셔는 소소 가시에 비 내가 되게 지도 좀 봐 내가 깔리 가지 카위네 쌤나는 조사 없었다 근데 나와 있지 있는 것도가 봐라 근데 엄마 민지 총다 근데 님이 경기 때다 근데 인도 좀 봐 다른 있네 다 그좀 봐 봐라 차라 친친친 다른 있네 콜레가 콜레 가시에 님네 때 독신이 때리디 근데 다 차셔서 되고 근데 또 얘기 근데 시들이
2: 이게 전부 봐라
1: 때 다른 있네 다 근데 콘조인데 봐라 콘조 다 근데 총이 좀 봐 깔리 콘조 다 어 내가 깔리 가냐 도와서 민지 다 봐라 내가 근데 깔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네 샹 신바 지나서 봐라 녹슨 게 달라 어 내가 좀 깔리 두이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 내랑 나랑 메어리 유 근데 소소 내가 개체 내가 찍고는 샤타가 지야 근데 어 근데 쓴 거야 근데 에 따라 롱버리 샤샤나 맨서 요데 다주다 데리고 찌주지라 다주 롱비고다 에 카렌디 퉁궁 찌주지라 되지 때 퉁궁 뒤 퉁궁 다주 롱버도 근데 좀이 강한 그거 친구도 데리고 지나 간도 도와 쓴 거야
2: 아 지지 다도 지나 파일라 로제 자자서도 차게 양지 눈바 찍인 들어와
1: 그래
3: 中华美人丁顿出兵的戏丁不走你美人卡瓦的拼存中文档必须年这些不了滚点动作

0: Nimarang, Sugu Rine, Yor, Ina, Rine, Tauri Mutuni, Kari, Kunzi, Sudacinata, Timaja, Yang, Tati, Kandisha, Donyaki, Level of Chigra, Kuitin, Miss Hakuyamara, Tetarangi, Nusangu, Ongi, Purating, Shashan, Urin, Yagi, Nan Shashan, Doi, Mondes, Baidu, Sastova, Tinan, Nuksawa, in a Tudisma, Pura, Luka, Puragi, Lugu, Shukchi, Tweyamar, Kunzi, Kotan, Lugu, Kunzu, Shatta, Mara, Kuichore, Tetarang Nusangu, Ni, Shashan, Girilutin, the Pele Jungan, O Puras, Nur.그 망자 표라스는 양민의 링처로도가 티니즈 봐 긍주 망자 아락스 다이어레 티니 에 다즈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있어요레 근데 조 표라스 기디 우리 표라랑샤 티니다 망자 표라스 기디 지게급 잘라스나라 니니 총제 스퍼치 다 군주 롱베인다 에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즈인다 롱바 천나나 망부 옛때도 되고요라 이네 티 튕공스네다 텐데 슉지 부여마라 인다 지게급이 뭐냐 버치 못 튕겨레 우리 두다 고 망자 혹시 대권 녹스 심죽스스네 양 거기서 한번 있어요 하리
1: 로스스
2: 로딘 주민앙 된신셔 단진 야보 시티 퍼슘가 존재 토니 버스웨 진저 토니 로딘 등아 코와 딘

0: rūwū bērā tāng, rūwū sūpīn tāp nā, cērīn sāndrū lā tī jūngā kīwī pāyūr jā tūnkūng jirī. Kōngi, tūnkūng dānyīn zō xī bī māng yī tō, bē tāng, sāng sō, māng zō jā lā nī nū dī, xie cōng xī bā dī, yūr dī māng zō jū ngā jū jā mē tō tō yī yu. Dī tāng dī cōng, kōng gā yō ngā lāng tāng gōng xī nyā xī dī, gāng chū pā sī tūn zī lā dī wī yāng bī cōng lām cō yī wā shī. Wā nā, kōng lā tūn zī wā jān rīn zui lā kā tī yō tāp tāng, lōb qīn tūn bī xā yā sā tū xīn kīn cō lā jī xī yuán dā yu yu dām xī nā. Dī nā, bā yōng lōng chīn yīn chīn lī kōng kām kī lōng chīn jā, ngā tāng ngī jū bī xū lām xī bī lī jīn nāng, dī gōr xū jīn bī, qī jā mōng tū dī xīn nāng yu bā xī.
1: kiraan gwaani chaxan chik chaxa sato chi ni sabi so chikirwa
2: shil
1: ta di yindu chik ta kiraan ki suya chan jo ki tuinze yi neri irwa
2: shil
1: kiraan ki tsondi chik yang lamdru diw ma diw da dinde kaan tu dina nyu iwe
2: yuil ta chaxan na takzu wanda darin kaxa di chombi gu maang taxi tongki uri ta lobjun loma ya lobjun loma dinde shi maang taxi yung dinde chaxa sato kaan la chin tini kongzu yu nangyu ki ta mi la todang chi ye ma tanga sinne ta tini susu nyamnyu ma tanga sinne ta tini dawa nyi sum tini renga maanga ina lo chik tinte chin suba chasha sa dugo chi chil ya nani ta chasha chala ti sugi wa ma san mintu ta robo khu shata ta chigi mintu tini nda kongzu gali ka chagi sigi chomri ka la ti goyogo mintu tini sigi ba ta tinte yin duza ba ta darangi ne mashita ta nji chomri ka la ne darangi ne ta tini o ta nji duwa samgi nina ta darangi tenzo la mashita gangi liya kante chi na gangi chi chung chabasan yuari samgi tena darangi gangi chik chewe na kola pa mo shimba chi darang mu tuyuk ta kursaji kuru giewe na darangi tirang lang tan darangi ta sosurangi teni darangi arati suwe na chumri ka kurgyu chehi dhuba gangi kasu tan darangi gangi chashang na nukusamgu gabri ngayi ta gangi le yele nini yerusa dhoya yin dhuba ngayi chashang nga lang ni dhomo tu ngayi kubuku ngayi dhoga chu ngayi yerusa chin asamgu yue darangi na ta karayi lega ku chen sarri da yi ta ngayi shatada chin asamgu yue ta darangi chashang na ol tisha lega chi dhuba nima chila todin jik zo shatada rangimdu tila gori chen di na ta gabri ta susu yin lupo ya mi zaji ura ta darangi na kusho ta nga lang ta gong jini subu chi suya gu suya chumri gandu guyogu khandri tu teni chalaku yang tri gu megu la chalaku chumri gandu ta me chibu mintu sana o gyumze kage chibu mintuwa chalati suya tonu chibu mintuwa mi chalaki shibshui tonu chibu mintuwa tenri tolu shibshu gandhi chel teni kondi chalaku chashana sibin takzu sibin godo nanda ta nanti ku nyarza shiye ki ta tuyuzi na dao ngala yuwa mare ta yi dao ngala ha kondzu chumri gandu ya teni kondzu la o jira nirishada zuwa teni jira kwa mori nda ya yang yi tuyuzi sanpa chibu jibu gaasab wada yang kondzu yoga mi zongdu yoga dunba shuk chayla guduwa tenri nzamba chumri go kapjo sinne ta gyachir chir chukil te tarangi nje ta nge chini lega ni ta ya na nge chungne ya ta maang na ya ta nge lega hai na hakwe ya yuwa maari ana lega ni chi ta nge chungne ya ta maang ana lega ni shata ta chi te lega ni yang chungne kashuri te maang na yang lega ni tsani shenpa chi ni yungi ra samgu yuwa
1: nase tingsang peka sa chak wajin ne li tunze sibin yue dewe sorchi
2: reel
1: yang chi sang da peka sa ta maang burwa
2: reel
1: di indu ane yang tunze da tunze pa li yang chi ku tenze jo rwa
2: reel
1: di tirangi sam tanyi yuwe
2: yuwe so ta dinde tunye kangshi na kare susurin chiko di yinsi ki maral ko ta chabu chabu nenga mangbo yuwa ra ina nge sibin il chashago ina dagzu yun da sibin tira nda chumri gangla ya tundu yunga ra dagzu lo nyi sami tira shimchuk chewa yi che samburu ta dinda da sibin ki chua yin ya da sibin ki nyarza chiye gina la nizu kante tume ta ya da shada da suyo ina ta tisha chumri gangla tun ta tun ta logik zu yuwa ra ba sibin ki ta nende shi chua ta nende yawai tu zamba chumri ka dingzo shuk chibu tab chuka ta ta ning jinda ngaba ni na ning jinda ngaba ni talo jinda ngaba sal dayi chukdun chibu ju shibung kagdom ni dili ya chi chobji ma sumsu zong shaa
1: shidamdi
2: chingai jimbur yue
1: lesa ta tanda mingye gange che shu di kar zido
2: ta tarang ta nende talo lor tuan sa tu chi dini nende lor chimu ta nende shi chasha sa tu chingi zamba ta mangu sinne ta tenda tola ganga shuk chibur duka ta tarangi chasha na sotani gya chibu dong ye na tukshu le chi dili ya 니게 숨게 틀리지 미도 봐 내리 그 약도 그럼 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니 숨게 되게 약에 니 다랑 수수랑 게 그든 봐 에 로크 투 미도 좀 봐미 다든 내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2: 뭐 스치다 다 미도 미도 좀 봐 다랑 수수랑 게 잡상 건데 로크 진앙도 사죠 소데르는 내 미래 락즈는 니 길리스 혼자 치에서 뭐 소겨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야치르 당은 다나 표용 맞지 이게 치 낭사 낭시 니 잡상 게 되고다 표리기 퉁고 니 잡상에 어 통에 이어 봤다는 듯이 저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 맞지 티트 차샤나 진이 시계 걸었는데 차샤나 이제 동의하기는 이제 심심이네
1: 예스 예스 그래서 다들 지금 마음비기 자신 내리 정도들 봐.
2: 제일.
1: 그래서 그런 게 그런 당신이다. 자자서 드나니 여러
2: 그래
1: 양신들이 가면 가리나.
2: 아, 다 다랑 다 다 냠뇽스네 다 철첨부지요. 다 로 숨점 다 자자서 드네 주주선 봐. 다 그러니까 가래 이제 네 중심의 교도 롱망송아 당에 팀 말롱나 네 이제 자식사 되다나 친아 에 야는이가 튜니강 친 튜니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된지 자식사 되지 하섬 때 삼루 때문에 재미도 가 된지 좀 봐 가래 핵이 즉 죽네 핵이 양 핵이 간디 많아 핵이 치야 핵이 가는 거 제어야 해서 차도가 근데 맞아 봐 내가 같이 소소랑 북삼 외우시도 소소랑 게 내가 들 어떤 게 갈리 가서 카네다 내가 들 땅아 가 발지 가서 가서 채워내 내 내가 그 샷다다 치아 좀
1: 된대
2: 다 소소이런 게 섬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때문에 그거가 제 로자티 때문에 그 티니 소소는 게 자자 당부 주의에나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소소는 게 잘라디 소소요 소소는 차진 컨디지나 소소는 게 내가 소소는 간 치토기요나 티니 소소는 게 티 내가 치월라 유림 컨디지도 그거가 티니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품리 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서도가 리자와 된들 소소는 게 볼도 텀바 극지게 된지 돌아 엔진민지 좀비 다 대시 수도가 티니 샤다다 나온 거기 시마시 티리 가서 이제 인더 로브든 로만데 이제 자샤서도 망타 주시 인들이 된데 돌아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음 하지어 체 티니 고 하루 흐르서도 치어서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이제 다 립주 마용 이제 망타가 주도가 사람 가치 이제 어 이제 로비 간데 치마 좀 나야 이제 또 도르 교마 좀 혼했어도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당부랑 간네 맞자 되는 자선 뭐 로바 나고 그래 차셔나 괜찮아 쇼에 이네다 되니 로 내가 곱세 자게 인도 이네 이네다 다 등주인 차셔나 우리 로바 이사 레게 통도 로바 이제 마셔 버리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기 콘지 지당어지 양치로 선수 로바 메로 강에 가서 지나 소로 지는 로바 인도 좀 미치고라 심지 로바다 각치 티고레 레가 코에 곱세 장문유치 레가 코도 구단과 딱다 마디오치 티티들로 니주 마무타도가 탄데주는 인디도 봐 탄데 로브데 치메 있는데 근데 가 샤샤사도 있는 봐 냠뇽 인 망 냠뇽 근데 슈슈 요 말아 티디는 봐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는 로바티니 샤다다 자 로바티 레가 곱세 자야 소더 샤다다 키 티니 소소는 그 춤리던도 자라디 소리도 봐 대시 소더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내리지 샤샤사도 그 괜히 지적이면 돌
1: 레슬레스 아니 인가 레트라 차발람도 추디디로와 능도 멤버바
2: 레슬레스
1: 트랑게 에 섬든디 먼저 용에 드시면 되시길
2: 레슬레스
1: 터지
3: 영 답이 세든 레지 타완 조과톤 라터시니 시조진 룩 딩레 첸제 베종 사반 조춘 호타 시그

0: 부지 로토쇼 뒤추리 샴라 부랑쇼 쇼 메츠카 나브레카치 샴조소에 존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존네 부 메타류 다와 이피 다키타 자카치브조코 무토도디체 쇼리로 자히랑니
1: 제제제 딩코위 지라라 게팀바 저거 사기 냐와 양옹엔조 랑크챔 제티 야르타 쵸모로다 쵸와 제주 남릉 유제 아창아니 장디 우토 야르소 간춘달리 나치당 상해 사커터 챵딩고츠 진대 장바르 요마자바당 류자바 쵸동와 지샤괴 로크더 자탕라 춘텐동 단챵지 슈닝웬고 갈리가 야보시 괴즈크랭가 다던노이나라 제주 남릉 유제 아창아니 장디 우토 존다베다 예바게 우통고 추신가 데니 간춘달리 조다 푸게 간춘디 이나 달롱반달펄 해지도 데니다 나치도 상해 그 사커카실다 렘이 차드윈한 거 소신가 땡외 진데게 좀바티 예라 요마 제지 젤렌라도 리 제지 젤렌라 초톤지 젤렌라 되게 그래가 야모 조괴제 큰가 드닌 로크게 자통리나라다 촌젠 동조지 그래가 되게 야모조 차리도 아니 슈니 멩고 그래가 더소 야모조 괴제 큰가
0: 드네 치 죽섬 니드 조지가 차 니네 니마랑 챵도소 답단자 랑디 치 죽섬네 시디 치 죽섬 파르 봄토로 되브장 로크터 카와챵도 중진조 우장 로제 힘부 사커터 가스 자동 파버티 수이티다 너버고사 그 치니제 니프시다 응아차 예네 야 토미랑가세 야나 던조 쩨츠데브시 야 심플 밤나 먼테휴 상가말 니토초 뎀르즈바 타 베다 히바 기치바 주솜 니드 조지 응아차 니네 니마 니챵 주니능니 니마 기챵테 랑 챵소시다 테 랑 챵소운두 타 다와레리라 다단 잠데 쩝존 니델티나니 다리 다완디 기답달 챵소나 다단 잠리다오 테네 베다 히바 기치바 주솜니 베다 응아바 기치바 주솜 팔라 본토트 쇼카나 키데시나 본토트 로르키다오 테네 힝로만 쪼게 이잡 구지 뎀잔 로크 사코토 카와체드 중진초 우이잔 로제 힝부 사코토 간스 차동 버르티 수티드 넘부티 길고 고소그리제다오
1: 제제 치니섬 치잉아장아니 치니에게 치잉아제섬바 니마나 지퀸거 고마도 다바슈포 데지 도진 테메비 나바케르지 다왕세 나글호 심푼노니 혀더 데지저 제존니도 하진노데 나라 손도 우오칸라니 예람샬호 폴루드비 치라 치라메즈퀸거 데노이나 치니섬 치잉아장아니 치니에게 치잉아차 숨버 니마나 존다 니나제 케싱거
0: Tene ta dawa riri la, jitang saachun meelao gen juwaan ka kamkeche cho riri dao. Tene peoda yipan dala chanso na, jia la daan dara zakar nam juwaan mechu long zom jie, kamar ju chiwi yo jie namkur chea chaji papsin jai. Sebda ci juwaan ni pasan chen dunsar lakpa nipi ui da xajay to chachu tolong cho. Ci niyegu ni lakpa namri kamar juwe rin, xajay to namkur chea yang chachun rin duhi. Ta dawaan di zada kama gi jortang rewe te la ti ni, Jena chapa ge pachi ten ngbur ze dao ten sebra chi chong ne pasang jin to sa lak pa ne bi u de xia je to cha chu tolon chu gi kan da da wa ge pa ti gi cha chu ti ngbur ze gi dao
1: de ni pa da ge pa ge xin ba chi ko le xin na la chi pa yi ge nga din ju ji ju ni ju sum ju zu ju ji ne xue ne xi ni ne xi san ne xi nga ne xi zu sun ji ji ji ko la yin zi quan ge da gong le ni ge pa da ge pa ge da xin do di xue sa ge xiang la de ring ge za ge chi jiao ge le mo zhi xin na
0: Tene ta tren ki za kachib yu xu na, tren na pu me ta lu dawa yip yu tsi pa chuao, chida nga pu tsi nye ni, riza pa san, kama djel, njong chu sami, chui chi za tong, juwa zer, pontao xe da hachi no tu, tren nam go nang kaji nam go ri. Nga du chuzo chuk jai dan shiru chuzo chukpa nye la dos tun sam kail. Saan ni pu tsi dun, za penpa, njong chu sa chu, naan ni pu tsi ji, za nima, njong chu me ni, yin ni pu tsi go, za dawa, njong chu me chu, ten di pu jalo to xu tsar.

0: ཁྱི Kasi Kanju Santu ke Rilong Teta ke Peji Ponju ta Kumpe la Pambu Shinki de Rese na Lungchin ta Nyingchin na Dewe Chiang Duran da ta Loran da Tsu ke Sintung Gwen ke He Yindu Yin Ta Longu Dunju Yil Haka Rindu Lungchin ke Dayang Kanru ta Zatang De Yi Sayin ke Muta Tera ke Taju de Hinru Mangzu Je Qingchang to Xueyori la Nyingchin je Pame Rere ke Peji Santu ke Ponju ta Mangzu Yi De Si Sintu Lang Gwe Yi Ki Derela, dasing nama zo dering ke ngan zo lim dori lin cik di no ina Pui hiwi jindru tam ni longu dunju tuan nga kuwi misa ke lin cik hi yin hi Lin cik di nang do pui yung lung chi nyingzhi lin kong jia Ding hui nyingzhi xa ya na la yi ju da Cha chi bin gi gi nang ki jie hui kin lo zawa Gi din da la da Di yi do pui yung lung chi nyingzhi lin kong Kan gi lin cik jang gong zi hui kin lo zawa gi Jiang zu pun zu ni din zhao yue Da di ni gi ni da nyang do lung chi jie sung yang da Nyingzhi jie pa mei la di ni longu dunju tuan nga di nang do Pelan judo kanda ta, yaji kanda, tigi disi kanda shungyo miko, jolin shiji yin, genamanyi kongkhan song.
1: Kongkham sang.
2: Kongkham sang.
0: Laso, genamanyi soso ke tutsu, jiwa chenpo tundre kala tato ngansu ke lenci tena pepa, kadin chi hiji yin, rila tato tambo ngansu genamanyi kata soso ngodru, dodu je narunan.
1: Nyamil tenda sik yu.
0: Laso.
1: Ani, chikton ko tje tje chu chenga lo la. Ani, pencho nyinji lego liya, lego jebje. たがいんびな。ちくとんこけこくひろらやからすな。やがらしゅ。にねじるからですな。てば。ぬりた。やのなめげなんさ、ラソスからですな。てねぎれがち。たまぎんびな。にとんじゃみちくろれやがらぞ。てねき。ぴんじょめま、ルンジレグなんだいらがちゃちゃ。にたとばとからですな。かんげきれてなのれぜ。ずんじさたやのなぎきゅだた。
0: 라서바
1: 망찰려고 접삽리
0: 라서
1: 베네야 급디다 우연장 구슝 아버달이야 녀슈부제 아니 민가지 본전을 붙이면 통계에 드네다 부응하시 따로 나스 제야 녀슈부산다 보신다 강으로 려고 접삽 등재지 리사 아니 나다 내 로프로 아 슬픈절라 아니 있다 즉 려가르지 되면 깊대 수수자 아니 어 제야 다 우연장하고 가리스 제제 레고니아 용고리스 아니 레고니아 주변 나로 대야 지규다 진짜 이제 당수 다 대 이제 대 순교를 이제 다 대 가수로 칩시기 아니 지 미럽 가세를 다 간주 미럽 가세지 제제도
0: 나서
1: 원대세 다 칩시 다
0: 칠레도
1: 칠레 간데 인가로 다 어디 참면로 아니 원대세 진짜
0: 年轻人红利不是，那是对对年轻人工作比落地，但把这年轻人个这个茶农现在人家打扮都个，这个朋友的你，把这给这么这个来干的，下牙，等着等着我有事了。好的，他是这通对吧？等着去，这个哪不去？那是。他老公的，跟着什么的？单单俺就干多把生活，跟俺就干俺那边现在个年轻人工，人家是农村人工，他老不怎么安逸不意思。
1: 제가 대체도 잔 까는 집 가서 레군데 다 폐지해서 우리 윤도 대축 사전 첨부를 했음 것도
0: 제일 라서 근데 게 장소 있나 님도 제일로라 아리라
2: 제제
0: 제일에 두자 봐 어 더 담보 가리라 패든지
2: 제 게게 세제 다 두스리 다 견된다라 차례 그리스나 핀조로 로라지 그게 생각에 돼 그때도 동안 이내 게게로 쓰리스 슈브르 러시아 게겐기 된대기 지리 조장 다이네 나라도 템백급 수가르스나 급티디기는 안 좋기 아니 서귀다 총기 라서가 가겠네 이교기래가 생긴데 거리스 전 아니야 랭네 손으로서 우리 벨게 그 모습으로 봐 주잖아 아니 친구들 앵리아 발로 숨스데 디네 임베네 그룹컵딩로라 임베네 양겨르츠 느리서기 로스주기 야체네 아니 임베네 난세 편종 진제기 표기 이게 지금 두스급이 되는 미시 킬로마트 요구 두스된 내리구라 진에 야바야 가르스나 기계 근본으로 신이 되나 이베나 산시 타이어나 야 가르스나 기계 니숨지 없지 아니 아니 나도 우리야 장신 난다 두진 죽진 알아 하는 것도 직주임도 돼야 비기 경계에서 좀 매비지 아니 아고도 가르스나 리스급이 시슈스를 받아 신슈근득 좀도 하나 내가 지도 안 하던데 실례 뒤장부 임하고 전에 응고도 야진 두진

0: 路西点呗。能在平常的这便宜给给钱，他那年端几个老的银币能挨呀老用，那几个老的可是能让做老说听不给呀啊路都，
1: 嗯，
0: 可是那兄弟讲，提那人的钱呢，直接呢可是说呢路都两个了呀，到开些点呗，到开些点呗，给老银币呢，能让做个滴滴啊，吃干净了准备给老银币呢，平常。年轻的人生就去等于多个天南了你估计落地落地的银币呢先不联系了但是钱去提前钱呢你看的是呢你平常你看的是呢没嘛用这两个给拿来呀看着看不见了你给人是第二没看见多的意思你生就的路不都通钱了你看的是呢个弟弟我那估计拉萨爹哟我的爹老哟嘛这当生就提你看习近平现在干做爹啊弄这两个男的名都不要改用你就为了过年爹啊一爹那一下
1: 都
0: 是你看的是呢我让你的下心呢他他他把都告诉呢弄这年纪去下下个男的两个都是爹钱他跟家老师不能信任但我让银杯呢听我讲一下呗给两个听那银杯呢弄这是他是呢，他多少天呢？俺做你生就给两个钱，就过出不来的。听俺人呢，生就多，真正给穷的是看哟，
1: 是吧？
0: 对，宋代俺那天天上，他这个生就多，底子穷了就有吧。他在龙井当，俺伢年纪来底子穷了有呗。俺天天上俺做茶叶，多你跟着去，穷了底子下吧，太阳看的是呢，俺做用的年纪来工去，看的是呢，给钱啥？
1: 是啦，对这样的，给那么你偷当帮俺做得罢了，来点钱吧。但您这人呢，一呢？我做吧，等着去吃吧啦。跟等到了，拖到半年前呢，这样的做，这点怎么着急的？他等着个，那么得今天吃的，这点年前等的怎么大当俺做个汤姆南街个年前，等着穿插钱的，等那年前个就小干几天呢，先用个汤呢，没那汤囊再不大，再不大，等那等着个想吃不进，就把这对那样的，先做家里亲戚那吃呢。
2: 他这都干生的有阿妈的，松干给他们都有阿妈的。今年这雨季这会儿，咱都照顾着干的，家长人不少啊。我第一干的，咱这还是靠结果的。现在离过嘛的，下些咱这大些大多了离过嘛的。这都都弄的话，但是同样都是人这蛮多蛮多。俺那干的结果是呢，咱这十五块，还啥样啊？都离过不给照顾着我的呀，干的要是呢，路上长些些。但他拍片去噻，但是有的个他拍个电幕听的，但是有的个电脑里呀的，经常拿来拍，但这这哪可能拍电？可能就弄把电，那也是你租用，我都是在做的。他毕竟呢，真的，出国听做的嘞，大概说来，各地都出国的，他模拟时候吧，这就出国，别这出国那个的呀，但这听这个的绝嘛的，别修，年纪差不点。人就走吧，人就走到你们进来呀，别给拿了了，控制，但在扎进这落来可能衰要嘛的，该进就干过了，别控制也看到是那大浪公浪东呀，他这个乌里呀，他听着笑着笑的，但你们这可听到了，这笑么子，看啥？所以这不咯，那啥是该这个，但人不就那口口说我们的，别干过了，别给拿了，没该这这他人啥是该走过的，百姓干长不拉也没有，干长不拉个，所以这不咯，那是该这不就。老在来几年，他跟啥差不多？空个白的干巴达，听说老说开着没得过住过的，就都可能了的呀。第都是要买的，本来俺就空不几百钱了吧？空不听说没都是在空不吃过的，咋听说？本来就各有各听说，给大家各有家伙的，上家孙子给咋出去？就都开始听说呀，业绩给了的要买的。炸起来也嘛，炸冷起来也嘛，然后炸冷它这些炸冷多啊，蒙古多啊。
1: 是的。
2: 今天这俺那这个当着卡苏罗的三九老三听说炸个起来也嘛的，俺那三九老多有呢，没几吃了马七这干嘛就把手了，干就拿了才活着的。哦，俺这差点交不起的，今天当着孙子等我多今天也嘛的，他那对对面什么了被拆下来呀，把什么就洗不了一下，干白穷体。了，我今天弄个的，这都他通知写不着的，全部写不着的。
1: 今个他他他那些送人的上班，俺做工人的些呢，但俺也那过去弄了些不，但是如果的，俺个现在那经销是给啷个他他弄个，但是怕链接啥的，但是谁有的上班，俺做现在那他家怎么多，我不得 민도 라 차지 민도 라 대외지 아직 토뇨 메바 던데게 남바 던데진 로고도 다다페 폐지된 친자네 다당한 조건데 닌티 달롱티 라서방 안 줄래 같은 지 저디 잠바 던데게 유렌지 유뉴에 변화다게 남바 조고 던데지 소용도 잔나마도 꼭 본주도 체자네 안 줄래 지 근데 다던데게 배 항상 거야 근데 남바지 레도라
2: 배차선은 디 젠드슈와 조르와
1: 라서
2: 먼저 년진의 차샤구나 파블릭 투고스 도도 전부 찍혀 이미 찍혀 우리 빨리 퓨처스 바르바티 결 찍혀요 군이 같아요 말이 지금 고조아서 지금 이게 렘고다 빨리 찍어 우리 다 장라 다 그러자 나 장라님 보던다 지난 주디 가르사 계산 연전라 듣던다 가르사 단다 알았다 군님 보시라 돈이요 먼저 다 그래 장라 지치도 않고 다 학부터다 진짜 까야 미동아 작도 저리 아니 일렘저 어디게 저 하고 심자 쿠고도 진짜 진짜 진짜 맞아 난데 손근데 차게 진짜 민두
1: 나서 나서 대제라 게 잔줄아이나 닌도 제로라 되게 베지무만 군체 롱치레 코서로 콜라 되게 대나 페연데 잡아 되게 간저게 지잡아야다 야미나 되게 게 양거서 관계 그 롱치데 다녀마 마시 관계 그 롱치데 지도고자 자주
2: 로또발라
1: She's

0: ge jangchol la ina kat de tho thampo che ke lungche ko ya te ta kat de kne na ina la
1: ta tu si nge sun ro de ti ti ri ta chi ne ne jang zhen ri jang zhen che ne jang zhen ya chong se sun ro de gu gu ri ge de de ngan zu chong zu den zu qing bu se ye ya ma de ine ya lungche ye bo ji le ya ma dang ngan zu bong zu lung ri ke de dang bo yin ne ne chen su zhe ge lu yin bo yin an kong zu ki gu wa ri qing qing
2: 진짜 난줄로 장자티 지기 신규다 도규 민다와 가서 가네 갔으나 지도기다 신례다 돌래라서 폐게 근데요 인진에 근데요 밀라서 조조시도 두부도 알 지인데 이미나 룽디 딩 아주 가르스나 그 뒤뒤 전에 나랑 면에 사실 지기 밀론지 뜻이스바 나라도 지도 15 폐게 줘야기 아니 남바디 디나네 가르스나 구디 인지 구디 안도 달라도 당부도 다 당부를 지디 인지디요 말아 차관이 시다 통해야죠 진인 로에 주고 말아 봐 뜻인데기 가르스나 그 토 당마기 도시에 아니 진정기 지금 나라에 미네 대바 지금 라달로 야즐리에 체니네 선주를 지 비비비 딘데 그 구르뇽 사발레고 다야 나오나 지금 눈리레고 다 딘데 아지 다디 지금 딘데 가르스 그래 진주는 알아야 딘데지 제초보가 딘데기는 내가 지초는 차나 아유 삼삼 차나 냠백이 딘데기다 마음을야 그래서 딘데지 포상서 딘데야 장요
0: 부산 갈란난 진케제도 메노 답제 인세 이게 나만이 있는 소인데 소망하지 않 파이 덴조살라 요레니 네 아마라 로시네 드레 요마만보 쟁아조 덴칼라 용고그르발라 아주 양 용고 근데 덤보 마부코야 나 덤보코야 안드데 네 간츠나 룬티 춘주데 티키로고요 나라 지보이네 아니 지금 로사다 야메나 야 카트에세 그래 간츠 추추야 드네 메삭 사자라 카트에 드네 갈 아니 드네 녜 데데 자마 코 간츠 로파지 미베 데마도 소소조 그 진고 그 레가지 레 데데 자마 칼레 카보다 드네 니문 여보 드네 용근도 코 간 로파 난시지 야메나 차시히 요레 야메나 제제다 로 야메나 리네 코네 드네 시데 자마 페 로파지 임베 나와 드네 지 용근도 라스게 다 룬치 그 다 게 토네 여버가 닌체 있는 건 조그지 닌게 토네 토야 여버지 드르지 차데 여버 다 닌체 때다야 되면다 롱체다 만자레게 제반자지다 양만초 남발라 헨토세난자 양미나지 만자와 그 삼빈라 그 고휴 근데나 시우연 게체닉사나 양거스 겐텐달라 토담봉 안 조그 닌체지 레가 던리지 쟁게 인데 잠바 닌체 때 레드 잠바 다 뭐마 매번에 다 여버지 여버 데파로 그 바가가 미츠 소마케 링차테 근데지레라 까테데
3: 창매 가버스 쉬는 거래 가서 년지 나로를 간주 대두 됐어요 그래 갑자기 년지 추고 소당 레버리 아 대내 신뢰게 체력 레버리 어 간주 이규 소중 드리자 신뢰 간다 따고 유메 진짜 레버리 심제 초당 레버리 진짜 그 체력 저도 먼저 그 가보시 보는 것도 달 학벌도 지나라 차전 줄 맞는 데 때문에 봐 근데 가보시 보지 그도 먼저 내뱃사고 내만 Dem dinde sura, akang aje sa
0: chi. Ya.
3: Ta di...
0: Gubi li la tatami asara karir kawu.
3: Di ten se, dingi shingi. Lejiba acha la chi. Mengal yabsa. Mengal dawasum.
0: 이게
3: 이제 어 독선 맞어 제제 마세고 제 따티고 숙티고 여러 봐
1: 어
3: 나한테 대사 레집 가지고서도 괜찮은데 이거 좀 버렸어도 응 된다 쳐서 먼저 배가야 어 민데 지금도 다 된다 제 망소 가고 싶을 제 단년 중에 된다 지금 아주 빨리 제 즉소 윤두장 아니 지금도 봐 윤종 다 팬토고 도스 이제 단단한데 좀 그렇다 좀 여 말아 봐 어따 뒤때때는 잠도 통구도 응어리 통구도 전불링근 내주는 친구도 아니 시주인 하고도 다 시주든 좀 세부도 다 단도 지난 좀 잡아지고 콰대부서 오고도 있어 어 콰대부서 오고도 뜨는 안 좋아 편도 시작도 있어 제 빼면서 왜 그 능력다 뒤 뒤 가르쳐는 지 나란 좀 배우게 뺀조 피게 내리 잡아 대신 그 링내 무슨 소리 나이니 학벌도 가르쳐나 미리카 벤주 린디차 대신 린디스도 와 어디 차를 빼 누가 태어나래 빼 차에서는 그런 데 동안 나도 년지 첫째 진짜를 또 인도 안에 즉 빼나 따버서 좋아 어디 장난 그다 미세게 삼진도 콘도 하고 저 미 삼을 했던 것도 왔어 삼을 돌이야 나도 그만해 숙청 붙은 것도 안에 괜찮아 샤니엔 그 뒤로배 단다 비우다 어 단도 개 싫어라 유럽에 단다 하고 들을 쓰기 면허신이라서 개 변조라 유럽남배 대네 개 대왕라 유럽남배 땜진대다 쉬부여다 나 잠을 지도도 장 잠을 나가 지나야 맞다 뒤도 뒤에 동지서 체리 강기 우진대 유 나 코로나 안 좀 두고 따라서냐 이 랍데 변조 가능 즉 친도 스텝 가르카르도 따서는 아주 알롱아 종화는 강부터 주시베 대관한테 경화시도 이미 소식 자담 바만 간제 이주 졸라 간제 제가 니체 나절 들려 괜찮다라 스트라인 베스 인체 어떤 게 항상 레샤 만주 뒤도 단다 자조나니 여러 봐 괜찮아 괜양종라 되네 괜룬줄라 괜땜디라 괜차발라 다 콘주 쳇자 뒤 뱃 민데 제제 참자 그런 그 고신 줄로 된다 숨고도 그래도 견디기라 산이도 때 숨는데 요래 다 견라 버리지 도마손 가르쳐 버렸어 제 숨자치고도 딘저게 미 도나도 안에 뒤도 내 때문에 가셔 교조 디나노를 예측 간다스 나 디체 봤어 직디 딘데스기도 대개나 간데르도스 그런 대가전료 내 대추 현재 군주 제 유체 말이야 휴제 당원에 안 줄 내가 등원에 대 적고 도왔어 휴지 좀 재산 뒤에 가서는 농진 년치 왔다 빼면서 들으셔 단위에 대답 빼셔서 농진이 좀직 휴와 먼저 대도 전화 줄 때 우리 우신한다 완치한다 먼저 되게 천도를 즉 침벌해 천도는 자야를 침벌해 자야나 주도 미장 지는 침벌 땅 안주 전주 휴고 와래 밖에한테 고려하는데 대샤 디 레드 유즈 비가 개샤 개심 쉽게 대샤 전주 쇼도 디 알레틱스 쇼도 파겐디 디 세그메스 디 쮸는 세그메스 알레틱스 쇼다 뭐 저랑 가면 교사서 아주 디 세그를 수도 어 디 센데 야 말지 말 오고 메스 다 디르샤 쇼페스 코 쳇쳇쳇스 랭거 유사 장다 오주고 왔다 드네 제차 권다 쳇쳇쳇도 니고 유사 다 딘저 니고 유다 오늘 나랑도 싫음마 망조 처리야 침이나 배 메세베 군조 저기 잠세를 끼봐 저기도 내 방가시에 내던데 돈이 방가시에 그 뒤 박엔 저기 룽진나 그 선주 톰부 톰부 저 시에도 뒤도 이라크다 이라마 집에 군을 레이잔 좀 겁대지 저짠 시에도 뒤 한자 진대레스도 좀 관다르시 선주 때대지 아니 브랜드 저 보면 배치 자저 급주 거군 오신 게 차장 셔야도 불안가 교단제 제장 룽진년 됐으면 뒤 제 가르소를 내선 뒤지 땅 아니 지 차샤 어 미망 그 대자 전졸래 보면 단도 누가 체르마도 충주 말에 있으면 삼대 거구도
1: 변하기 소원의 이제는 빛나 차샤 땅을 한 줄로
2: 동진다 인지 주바 디인베네 대가이 망조기 카르스나 르니 초와 라소바치 피송 소보라 하면 그 레인네 주바 그 뒤에 인베 인네니 카르스나 신도 망조 가서 저불리도 다 저불리도 인데 찍이 인베네 다들 대긴 그런 자면 좀 알아게 좀 빛나 디코 근데 그 저불에서는 빛나 그런 좀 표현을 인베네 니 저거 망고요 이 신구이 사실 있는 사마토 다 진짜 인디 빛나 카르스 사마토 같은 게 인네 절로 준비 됐죠
0: 맞아
2: 그바트 카시에 가르선 거는 집을 해야 되고요. 소소다. 그 가르선 아주 양보 좀 좀시야 매하고 주강사다 자강사 야나오나 지리 야르사 군세스 젠도인디임다 삼부 집을 내변 나서 그 룽리디다. 정말 룽리디다네. 아니 룽리디 그 초보. 가르자서 직 그 계자 싫어하다. 지 제로스 얘기로 왔다. 나런 주신 직 소소 신하루지. 마기비 그 로바지. 진에 지나는 교육을 가르려 그랬으나 대기는 진에 계시 선교하고 여러 개나 선교를 교육하는 구세고 하고 대잠도 마세 고란조라 임비인 아니 서신 중에 좀도 비나 오나 도과 중에 좀도 제가 라서가 가야 로지 요하로 받는데다 이제 대잠도 마세 고란조라 임비는 시자사바 모두지 시주사바 모두지 디나네 시주사바 이제 콘주 시주 컨트도 콘주 뒤도 시주 시도 제네 소소기 내가 다 소소기 그랬으나 내가 제단단 제대로 교회 당치는 소수의 용법사다다 나서 같은 데.
0: 그렇지.
2: 아니 드네 주불에 다다 년지 돈도 나도 다 진짜 년지 통만 대응도 된다. 나고도 진상 안 갈려 말봐. 협계에 충중시 봐. 다 이내 이미 년지 뒤에 내가 안 줘. 다 뒤에 배디 김상지를 여배 있는 김상지 난 배디 자자 강진이 현다 강가려 말. 나도 라변 난 대도 이미 뭐든 최 장중 주요 관문 장소는 축도 축도 땡기르도 다 뒤에 난 배디 부 강가 뒤나 주제 지대 그러. 딘디 타티나 찍네 다 데모티 땡겨 진에 소화 표준 초스 땡겨 니네 인베네 티나는 시사만 보지 못하지 시사만 보지 않는 건 좀 로고 지르고 그래 진대리 안 잡아도 가서 진짜 좀 못 된지 리다라 소바 텐주다 안 다당하나 소 때든데 비딘데 만 보시는 건 아주 장 못 해가 돼 빛나는 거라도 룸진 기나라 차샤베 있는 니야 번연생의 손으로 텐주 인베 있는 때 있다는 인베 자다 지게 뒤수 매경의 텐주기 응어만 인베 있는 매겹 뒤 가르에서는 개발 기도요 그래서 룸진 아니 년진이 다 그래봐 고무 배디

0: 가르레스나 다다 왜나라도 접루지 그거 저 제비 가르사 눈물 카시지를 통조하면 드레이드 통조 미지 찔레미도 년지 찔레미도 관계다가 용신 아니 학벌도 가르레스나 지기 시장으로 시야들라서 야 이제 지 선줄을 당슬레스나 야 카시엘레가 신다 제가 동네 손으로다 도르디네 가르스나 지기 이 관계 그 루비체니 따야지 시작해 학벌도 티 가르레스나 이니 나도 룸지 년지 잡아 라소바 텐저 가르치기 어렵으나 다다 차와다 라소바 유치에 튀도도 제지 간나도 좀 내주 시도다 땅 시지 시도 나 하과도 가르치나 이주 튕기다 슈겨고야 지도 딜리다 그래서 봐 아니 그 송교시야 그 텐저 돌리네 네버지 하장이 친구들 여기 땅 안도 가르치나 나도 십시오 먹어 하시네 가르치나 관계 얘기 긴세리
1: 제발 제일 맞아 다다 배천 대초가 다 같이 먹은 리지 이미 코네 지금 만송은 내시에 나가 저 배지 머리 가끔 만송은 내시에 나다 다 근데
0: 팬도 메고도 고도다
1: 제라 근데 세메다 근데 칼 팬그레 통메지레 다 간조 내가 챙게 증은 시에나 다다에 나 간조 지레나 잔르 로디 잠바 배차자 다 간조 이나지 도저 게나바다 지나양 안조 지므레 제마세네 마죠 농치다 닌치가 머레 제바사 안조 로디삼 하나즈 마망치와 카바크 빠제 초레 냠이나지 데사 빠체 데조 양부 데네 론치게 잔르게 셰사게 추제 된데 페타 데보 데네 게 삼분 주이바 된데 다게 게나 근둘라 소무나지 된데 메바치 롱제 쫑나 데나로 다베 데베 다테 냠도 주도 야테네 메바타 페타 당아조 야부테네 크야 여바 다도 데만세 산주코 쿠네 쪼디 잠바 페타 데보 다 텐자 미레레 클라파노라 텐데레레 여자네 자외 토레지 용디 잠 오 다라던 산주치 띵 뭐야 도가 세나 주불란사 사체는 로초초 침베이나 따 데보 다테네 게나 남바케 뒤쳇 데칼라 타오 제네나 잔주 드디 잡 데데칼레 진네네 체 아뇨
2: 냐마 퍼트알냐 두르와 퍼트알 추제메리 창단 띵제 도지라 세야지 방조기 균화 승급 차 치도 추치제 공부 좀합니다 데도 착바 농치 년치 만조대 겐겐의 겐께선 된지라스다 샤브리 다디나 거로직 샤브라 카신 투야 민두 만조대네 파트도 단 추고 단다 모르 갸블로테 다다루야요 가르치고래 짬바치고래 마치고래 차치고래 가인사나 시름 젠르도 두고 다양 망고 여 말해 배 섭사 쳐오래 이게 그 사람들이 랑갈이야 상한 말 사실이야 상한 사람 사람 이치로 건너 또 봤대 발리소 발리소 뛰그랬어 두 세는 두고 와래 민간인으로 와 로타 시행리도 장 공무 체질리였어 다 모르니 당라 레오콘께 모르디 야르치오래 모르게라 체질이사 만주를 내고 모르테는 배대 랑가 수수 주주리다 아니 추고하니 근숨 찔러야 자막 넙주수요다 근숨 찔러 기억을 주네 허다네 미가 세 샹 단 세가고도 동안 대 배제 공리 죽지 수사리 랑가 루샤 랑가 루버사 땅 아주 드네 배대 디 테라부다 치다 디 조부 조부 고이스 어 조부기 고르세다 개좀 쉽지르세 만주 고메 잡치미 그게 제제 화면 잡지 뱃들 질럼지 두두 생각상 전에 리간 뱃로우도 리간에 두서도 단다 꿀칸 두와 꿀칸 두스미 카두 파 대스도 그래도 갱가사든 이제 샹이 공로터 그래 영어로도 능다 이거야 말이야 다 비게 때도 샹게 강변나래 예제 당 민두 단다 대천어 단다 저 알아보시니 뽕은 이제 다 냥고 뭐라 자든 예 파식든 강분년 보체 네가 예제 겁쟁이 했다. 멘도 아니. 진짜 다 가르쳐로 간게 참으래. 네가 추고 된소 아 뭐 당나래 차가 지금 롬박한 게 해요. 차발에 빠르체 잘 벌 망하지 게 해요. 나줄 년질에 고네 시지 제병 아주 명아유.
1: 라서.
2: 명아 마치 발라치고 말해.
0: 어리.
2: 되게 아, 나 추고 된소 진짜 리다 간게 참으래. 간게 참으래 이네 가서 거기 레가든 차인도 겜벨레고르 게 간데샤니 게 선주트도 딘데치고르다스 인진민들 나 선주고르도 뭐 갤라 말레자스는 가르치거든 시름리 망속 때도 깨지거든 간데시도 터져 선주지고 말해 대야 즉 여부 랑가 다 빼내지 코리우 선주 은내주 가르 유메 갤라 터져자 제제 야추연제 란주 정도 많이 사주고요다 저도 괜찮으리자
1: 是啊，是啊。
2: 那媳妇儿想，人家媳妇儿有他，俺就中间来过那了，干了干不成，怎么呢？媳妇儿真的多，这咱结巴搞不成呢，这结结呢，咱在地洞啊，伢子这边白修。 我们这样的，这种天灾，这就是这种天灾，我有的。那是。农村的年轻人，这，上班的工作，工作，别个老个铁渣布个这，今朝全部下去了，没几个军人就这个买的。但你要看这种，同事个爸母有吧？爸母呀，俺那他不是呀，别看爸母讲的，但，俺那爸母别个都新鲜。
1: 啊，那别个，真的等着学了。啊，那这这我那这两个同学，干了后头，我就老早起来，他这等着，他说了这天数下忙不有。嗯，这这当头那个做出去，等做当，等这个干了干部当，等这这纪律，等这人呐，哒哒哒，对不对？人呐是吧啦？朋友，他的朋友现在，人呢，他对没个样，人多大？人多大？等这那个节省，他做了我们，节省让他，好像学会吧？等这。把这个表情嘛，都长焦啥的要买的。
2: 抓过来，来了，感觉，难道长焦多啊？嗯，把人不肯定是多啊，肯定对白的抓过来的吧？嘛，他啥工？这这天来抓过来的，都是天生的，对不对？三大，抓过来，别个菜个没钱的，甚至关键人把你打龙的送你，人把你，这就把艰苦不得下，
0: 辛苦不，辛苦不，辛苦不来下。
1: 对着呢。
2: 忙做了，怎么办嘛？谁不进个多？
1: 那是对着。
0: 지금만做个대도라산지라서哎俺这是他的干了给送的嘛你都不念心够特别啊等等等一下就把人家干了工作干你是不是你送到银北那退了你自己跟哪来你心里看着是那通过了呀看着是农村人这一生呢他这里来了那把心就没得那银北那通马看着是那是这个心就给我们那么个个对啊的你都讲明你了老了你老的银北那你老啥跟着他 可是呢，深究的地头年了，少少些个多。那是。那啥人来？就对于没有说困难，可是呢，你老啥人来？可是呢，想就这边的多过呀，没多。对于那年呢，深究个感情少少些些呢，这个多。地头你都你老了嘞，俺爹来公公了亲，他地头你们来干了，他都送那种俺做个对头龙井，俺就不知道。现在呀，可是呢，毕竟个母亲在表了一下。 在古代，因为那个子农村，他把给卡的是那，地那路的路基啊，他田做下去，那啥个把人来记着，你这个呀，听着。嗯。这咱们都嘛些，你卡的是那，地生就这样，一个大些，修补个了，提莫过去呢，你卡的是那，这个老来个了，就是提，你那就过来呀，老来那个有钱，老来个古路，你呀古呀的，然后呢，这个呀用的，这个卡的是八十几钱，听着没得，那我让给钱啊，提过呀，听着，妈的。 那是，听这个感觉确实，各地对的。但是呢，没得的，是吧？讲的，感觉可能是那的，孤独个某个偏见，请参与了吧？
1: 那是。
0: 但别那条工地里嘛，可能是那，还是那青年人，人就是嘛，这个意思，那人就是嘛，这个可能是那。我啥啥年龄嘛，该可能是那提起啊，他听说听得多啊。他提的这个这个，给那工作人员呢，提了空没给对吧？你，有时候对吧？叫住工具难些，那俺做，他的这个跟俺做的，甚至给那个去对呢。 就是你自己团购给了，你现在谈不住的，听这个可是那得不了，就是那的。他个地头可是那其他的，就是那，不对，没这个差劲也不，个地头加上面他可是那个啥子，就当可是那也不要了嘛，对吧？是了。俺地那可是那这个，所以要见他，也那我那去得瑟的，就都还能见，但不呢，见那个他给送的东西呢，我那俺就送着他，可是不的，后头呀，偏见就清楚。
1: 那是，
0: 听这个卡的是哪点？俺哥得不了去，听这些多，你都不了去。俺哥觉得你都得把你的农地承担的给要了，俺年纪俺承担的，年纪俺呢，他们那个卡的是不的呗？过年俺大家从他见他，他就感觉了，就忙不就是现在，俺就别难端的，难把当，俺提个卡的时候，感觉他说有血气没清楚，是吧？听这些，俺就。
3: 白血为荆州东面，老丁就等于说了，招生可比丁州小。

토 게시 챵노 힝가 타나다 레라 쫌비거 주바 무사와 실랑암비거 세바치와 단자 언존 힝가 뉴티기가 쇼졸라 쇼비가 힌도 총총인라 레란조비가 센쇼의 장무정원지디가 가도 지스제 보나 분위기가 공시다 자네신가 뉴욕라 뉴리가 샤도 쇼랑가 노니 니바데 체지디가스나 레이즈 촘마 파마기야나 뉴욕가다 사도가 니바데 시메 터지드리디가 다송가 뒤엔다나 다 친촘모보제가 파마도 뉴욕가 리가라 고조 침모제 온힌가 변나다 뉴욕의 로용을 배바도 존재를 좀바나 다 파마가 늘로라 뜸바다 요미나 파마가 체리 임바다 저도 힌가 파마여의 뉴욕의 체도 고지 처지지 사마조지지 베데디히 베코노라 주지지 베코디 크지지 초마다 다 파마여의 인힌가 타나다 파마카키가 뉴욕의 친중주로를 일련자도 표전원라 대 뉴욕의 차이와는 파마욕의 종자이로 리다보여 힌가 단대인나 뉴욕의 레제여다치 겐여다치 파마린힌고 파마욕의 진나 뉴욕의 호중이나 린다리 진힌 대 뉴욕의 론다 론딩가 뉴바라 용다이 토히망가라 뉴욕의 사제가 뉴바도 사도가 사노디 실리다 강구제 론힌가 제가 니히자제가 다지가 존재리 다세보다나 다 론자가 뉴욕의 사도가 뉴바다 치 마부제리디가 지디가 타 뉴욕라 뉴리가 샤와도 쉐랑가 농가다 손바다 체리디가스나 파마 론시치나 뉴욕 사도임 토히망가 파망가 히가 다 로니가 쇼부가 람부나 뇨가 주뇨가 삼발리 모아도 로가 스토가 차다 다 뇨가 스토가 사마이 모지아나 요치 초마 파마 로로 소소가 산데다 언조 그저 힌가 다로 로가 산초다 덴바리 저 힌가 파마 로 산초디히 시마 폴리다 나마지스나 뇨가 산초 나메도 쇼아도 다 뇨가 센던라 준림터 대신 다 뉴욕 니든 타제이 메힐리 윤다 윤자 뉴욕이나 간제 삼모 퍼바도 히모 퍼바 드럼 퍼바제 존 힌가 들리잔 세 뉴욕 기차제 신난자 리가제 레난자 초마 미디가 책가 힌가 다완던지 윤졸리가 닌카 신가 던지 시스나데 뉴욕라 책 너 힌가스나 다 코사데가 네바다 현 힌가나 롱산초 히메 퍼리제도 롱롱소소가 산노 도메 힐리제 진 힌가

뉴욕라 눌리가 샤와도 쉐랑가 농가 지반다 차리드가스나 파마여 센천나 뉴욕 로전도 희망가 가효 차동수 이제 뉴아메나 먹고 좋아라 조시 딘시마시 무치다 초치죠 코셔답제시 제디 이진 좋아 디가 먹기 좋아라 조시제 감동한바마시 동아가 진바야 텐저리 가든자이나 자제 딘시 지양라 초두 채절라 오자노 데웨다 초알리 토비가 냠뇽가 당오기 소소가 생강라 더북간레 제크힌가 니든 타주에인드디 생강 차초도 요미나 초렌자 센도렌자 어떤지그 뉴스라다 오기 니든 타온디 타주에일로 희망가 다송가 뇽가 히가 다다 든지가 달러 더 저거다 생한지 초차고버가 친손나 차롱 힘가 파마였도 나라지 돈이 돈자지 돈요연이 바타주의 구두 더미나 종로 더미나 생돌린자 더 제아마나이 든지 타주시나 뇨요가 로지제도 저가 힘가라 주바다 노보 든지요 힘은가 뇨요라 뇨리가 샤와도 슈랑가 그 농가 아바다 체제디그스나 파마가 저한테 신부이나 뉴욕가 전조 퇴교가 내바다 신도 조신가 파마니 간자와다 야무드스메나 준의 친노라 가저 돌렌자 라바자렌자 등지시 초아 쉐드나 뉴욕가 생라 데노 메완조아나 유전소나 시가더 용보마제지 마히메도 단저와 이무갈린드만 주주도 뉴욕가 전조 퇴교가 내바다 지진이 지진도 조신가 뉴욕 대단가 차롱 요한다 파마가 상징 뉴숑다 제타여 희망가 찬두 신자 그 친송거 코요거 노 뉴욕 차롱 슝나 뉴욕 치사 치미가 뉴바다 야무제 연신가 친송거 로소다 다 친송거 저거 로소 어시데가 저안나 다 친송도 친송 로소가 닌가시데가 저아 야무메나 또 로소 렌타여 희망가 친송근 자야모마제 여진나 뉴욕가다 중마가 안자와근 난진효도 자퉁요가 자와제리데가 다 조반자이나 파마 기생친나 뉴욕라 동생여희망가 파마여더가 샤지 탄치 기생바히고 원던조데 롤런자메나 다 탄치 머제하이렌자도 롤런자연나 캠페 카지장 돈도 대처메바시나 노여드가 동생다 지세 메바 인조라모여 힌가 세상진가 뭐지 차군나 가모여 힌가 누마네나다 컨센체나 노여랑 괜찮다 생여 힘만가 리코나 당고체라 코라단 치노라 노여라 코라이 렌자간다 다 넌중고 초안노 리카도 디히노라 존재여나 다 롱가 진지 산렌저도 쉐여나 메디가지 전지야마마타나 메디시 졸리가 드라마가 뭐기난주 촨노제 주여시 파마노라다 메드라마 여시지시 파마 드라마가 다 뉴어라 쉐 지제싱가스나 뉴어다 겐츠가 셈메리가 드라마제 제싱가 다 탄제 야무제 공히만가 다 뉴어라 뉴리가 샤와도 쉐라 가그노 제바다 체리디스나 하마이티가 다 뉴어가 신차도 수신가 칼람니토가 뉴욕 자자그지라 다 파마 모효제가 시다 시나다 한바점 고렌자도 되게라 띠완나 뚜싱가 뉴욕다 덴지 시나 보카위 건중징에 빠제 시시싱가 다 뉴욕가 내던자제 타운나다 타히야 모마뇽 히리 동제 제제 한바고제드나 몽콘 아제이 렌자도 파마레야 카딩고 고제 쇼다 콘난지힝가 타나 다 롱신 꾼지 소르 늘리가 유아힝가 데리자 뉴욕가 롱꾸진 되실라 너바 태완나 친라먼도안나 실라 전절린자도 시조하가다 참반자도 매야모 메토드나만 예벌라 친거가 라난조리가 니카 친무신가 난제인데 파마요가다 뉴욕의 샤자 친무연난자 초보연난자 하야모만 유인난자 또 파마요가다 다시 야모마지 뉴욕나 니든다 타주이킹하면서 동네 제례 롱지시스나 또 뉴욕이라다 중지다 니바제 털링카 니카요 힘감 다 고만자이나 뭐인라 도아이나 뉴욕 롱소소 냠마보마제진 힘감 파마카히가 뉴욕거다 예산자 되기 마저와는 나이나 난준이 뉴욕 쉬운 롱지다 낸자시
파마요가다 코요롬다 준친이나 마저와는 뉴욕라 동래 제례 등지 신가 등지 이 따로 미디 뉴욕의 야문자몽가다 초처린들레 지린다더니 그런시 한바구 미디 룬젠다 체든지 신나 또 뉴욕의 롱고더나 롱선소 배전일이가 셈바다 자티힝가 등지나 파마요가 능중 통근 뉴욕나 윤지 롱고다 롱든지 아 셈바다 찬리힝가 되게 롱시드나 또 뉴욕의 치운디 시가 정보마제도 미디라 조아이 미히리 슈츠카르 초아 가무점모 있다나마 졸리가 닌타 前部这么有性格 亲爱的们的路中主播中目的当过了那个西班牙努力个小阿朵学浪个希林他能去穿弄这些呢我给亲爱的个当过了西土个他牛有了努力个小阿朵学浪的应该有几日我给个牛的弟弟汤汤俺擦龙用气的我给个牛头个小阿弟弟居然呢团围弄了三种梦西东个性格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봐서.
1: 아빠, 나 상어 사러 큼자. 나 엄마 상어 사러 큼자.
0: 사러 큼자는 더보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졸라키스 치이다. 형방 저러지 쳇들 깔리가세 자그리.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 그거. 다다서 우리 무초마가 사마 돌아마 또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나 지기다 밤에 촐라다나 오차이
4: 로전초부터모여다 천안자다다 니신비린친티나 부종롱친닌친리콩 강기롱친자 시비랑이치비린친디시 치치 뒤토도 안친린친년바 가스슈
5: CB 综艺
6: CB 综艺

모여드가 롱롱소소가 조보도 로조여지드가 모기 조마라 메피타오나 로용람베준도 로조라 로랑 라소바이와나 로조 야무마제 자리 이끄시고

도 다 가도라 라서 봐 민테소 그 차히스 줘봐 차히스 줘봐 근데 요 말에 아 드네 얘양 안소 하나 로다 벨린스 나 워젤스 워젤스 비디 칼리 알아와 저 워제치티스 디라 저 칼리 카마송 가스 칼리체티스 기비 테라와 디가서 워젤리 히바티지 민기 차히스 줘봐 오다 드네 요 이니 얘바 초마라 근데 나조 뉴바이나 아 민기 차히스 줘비기 드네 베지 나조 만보지 니 특그레 아 디미디스라 아 간으로 골라서 받대서 데라드 그 체자 마임바 민다 민기 차키지 알아 양 군주그레스 저 담보시 근데 니바지 처리 있어야 되리 아니 얘도 쪽 세는다 취소 쪽 답 그 단어로 도다 산으로 쏘대 저대 아 아니 라드 그 체기노나 로그랑 로그 마레스 라드 그 체기노나 더가 머더스야 되리 다텔라 양 가서 공디 해요레 얘도 쪽 세는다 인노 쪽 세는다 취소 쪽 세는다 너네 뭐 보여 단 내서 때 자위 찬이 짜나로 쪽이 쪽이 비그 오그 그 치료 때도 열을 움직였으나 나도 그 차니다 용조 차창 탐지게 되는 줄로 와 찌때리다 니고 야동 그 차니 해봐이나 라도 그 체거더니 자유조서 그 토다 찍바 지중시니 아 단으로 또이나 자에게 지스 따라게 지스 자래 아 되네 안으로 오이나 아단 탐에게 지스 자래 아니 옌바 간으로 공고 라서 봐 대소 때 랑그 그 아 민다 되게 되니 진주 간이나 진주 때랑 탐바라시니 고 얘기 봐 대인들 야당 그 차니 해봐이나 라도 그 자유조 토다 찍바 지중 차디요 Tendeng ba yinza, tan de da bin yinna, ani la de ge che kong su de go gung dus, la de ge che kong de go gung dus. Ta yinja korang ge, teni ta deng ge nye ba nyang tong rabo de yi chani ki ba yinna, ani deng kanyang rong wa ki zobar teng ga ma de, tan de go lang anzo ta jir, je jir. De yin de le, she tang ka lang anzo zo sik de so dang, de yung de se lung de ka ji ye do cho do yin no cho da bide, she tang ka la ta la de ge che ge nyu su li yin rabo ji. Yinsa ni tenrichi nika kinen rabu ji nzang yapa yinna Tini tozi ki lola diyan rabu ji yobare Tini dila neso de ladiga chechi kongsu des Meja neso de njukdan rabu de ladiga chechi njukdan yinji yinsa ni Ta tenrichi gomba yinkenji kibayin yobare Tini dila ta nganzo gaya ta nika tenrichi ki toni Ani sanu ji tangji oda tenrichi res Ta ndechiri se dila ta gondi tini Lonseng nong ta Zhuwa ningu kwa jita sahiz nrabo di Ta lonteng dhigo nong ta naya tambo di nrita nga su mingu kwa sahiz jita re Ta kondiki yore naya tambo di Tsa korong nong la da ji tsa cik nong la Minga gana ta jarwa hibi ka jita ni ming se ya Ta ndala teni naya tambo di ta duenji Ta cindu ka duenge yore es Tende indira ta naya tambo di ming na Ona ta mingu kwa la Ta nga su tsemba zhung nrabo jika to ni Ani ma 我这些就等于， 前把主播的讲义是那当不的， 明句， 等于你把这吃的也是的了， 明个青年的看的这是， 那明个过年老婆的看的这是， 等于四把这青年是的了， 但明个新女看的这是， 一把的青年是那当明个一娃是， 明了一呢， 但一路一动老婆的看的看这句话吧， 明个一娃过的是， 我的一把是， 我把的， 但明的这个七把是， 等于主播的。 민당 측니가 멋졌어대서 와 대인들에서 참바 죽어토니 아니 민국대 마시지 다 당보대 민국 지시 다 민세야 된 죽었나 아즉 가르지라 때니 민들 죽고 그래서야 돼 다 시장 가라 나좀 민세야 된 머리 간다 희그 깨차지나 다 깨차대기 자위가 지참라보대 민차대 토 당보는 민망보 지사도 전에 아니 민대서 소마대 제문 제문 전에 아니 민망보 지냐도 잡아대라 때니 아니 측차 아니 칭망보 칭대소 파 제린 땅에 이네 깨차 제발라서 봐 그 전조고 여러 와 대인기스로 깨차 기지 아니 짜위 짜위 그 뜻이 하나 보지대 아니 그 민다고 뜻하러 돼 대인들이 시작한 거는 민 매나 깨차 메시지고 민 매나 깨차 메시지고 대인기스로 깨차 기는 소용 많이가 민대 하장에 딱 같이 못 찾아요 대인들이 민대야 제대로 그 판송 초보 민 뒤창보 되니 여바이나 아니 대라 뒤비 그 깨차 대야 대답이 다 파손 초보진이나 아니 대답을 깨셔도 그 제자가 된천박 찹자대야 하장 그 치보지 제자대 제자지 찾아 치보진 생기나 뒤치지 민트지 나나대야 파손 초보지 근데 이들 민치지 파손 초보이나 아니 깨셔도 그 제자가 된천박이 찹자야 제거요 아니 제자 된천박이 니바야 제거요 너희들 다 민세야 되네 그 하장 기치보지 자디요 다 원하다 된제도 민세야 때 접지 지상나보다 간지리 사바이나 Tak nila, mesti pencen ke zebra cawe ke mago cencah saja. Tiga nona, ane ko kasih bu sih sunyur. Kali sunyur ini sih na, jatuh dulu kombi yang, yang dua per cerbana, ni nazar tu dua per jersi saja.

Jatar dali gomba yin zina, ta to pera wa. Danchen xeta, dali xeta cha wa, dali chung chung. Tengi danchen mambo di nyan da tsopa la teni, danchen mambo di nyan da nipa la teni, ane deso ke chere zina, ane zu rapa gomba. Ane nga zo miki teka de koro nzan taba, miki teka da tonto peki danchen ke ta, zu rapa deso cha yung re zi ya. Xeta cha we ke danchen deso mambo tsopa la teni, tama la chere zina, ane nga zo miki tonto yue peki, ane gomba rapa. Tendi chagin dogu dus, da peri. Da ten kong resi na, yige nipara chirpa na, min ratun chirpa nyo se ne. Da dil dinche nangyen ki, minci nyin ki, zongir chirpi ka, kechi dang, yige changpa yorwa, yige changpa tendi mabu chi, nisa nyin chi, mabu chi nyan du chi, chupa, chi nipara chirna, ane min ratun chirpa nyo se. Dela teni, ane gombo rapa nangyen ki, ane jujia ka tenji ngo tenbi ka teni, min se ya de, da kong rin dogu resi ya. Tengi di sila, digi nola dil siya tiga, ani yige tsengyo shi. Gomba siya tiga, ming tsengyo shi. Dil mambo chi ndi pala tini, gomba chapa nangyi chi, yige mambo chi chokpa ndi pala tini, ani ming tsengyo re siya. Peda tengi siya tong tenri. Ta tenri yinba yinza, ani ming jete, ta dodo chiri ba re siya, ani ming jete ta yige shi. Tenri yin di la, tini yige ta ming tani da, ani ko jindri kin chayang rabo chi cha diyo shi. Yige te ming jete, ming te yege te su mambo jindu bhi njib da ten yi dhala ta nen dhanje chi la ten ni nen dhanje chi la ten ni ane ten mi sambo chaga ta tangju ku tsa gu nama ya ta kanji sung yore se na yege kong ni ming yung te ming kong ni cik shung ni cik tuen na tuen bar she se yege kong ni ming yung te se dhala ta yege mambo chi chun dui ni ane di kong ni ta ming se ya di shung gore se ane ming mambo jindu ba te la ten ni ane tenji chepar ten bhi cik Tugres. On a tick digger, or get a jibala subatin, any tensoma, the thing you raise her. Tindita, Tanju Gutsag, Tindalaya, a Yanji Tibidoji of Ma, a Canis Melon, Ma Goman Jayon Picatana, and a Jinju Chibo Maguna, Tenju Mo, something be mean that Tenju Chipperna, Tenby Tigna Tendi, be Nagajipa, Yemente, Yigi Coni, me, he make a coni tissue, Tiki Tena Tenby Sos, any Tim Sambo Drago, Kong Sun, because Tanju Zatin, and a Chia Patabrosun. Ani yige chik changba teso te min jubi jitza mato teso ke tenji ngo zanyi na ten tegiyo maare. Tengi dili yige chik changba ke tenji tebi niba mepa de ani nga su ta pe kanjien ba chi teni ta datrik na yagin nono ko tomo maayin ba gen detong rabo chi cha de ba chi. Tengi dili ta min jubi na ta man taya ta yige nyi sa nyi chi ndi go go. Man taya ta yige nyi go go. Ta teli laba yige sim ye nga tenji nga rasu dinan cho go. Then there is a man tayang yige nisa nyi ndigi seba yinna wanda man tayang chi nyun tayang ndigi bi yige nyi da gangre se nga so chua chung gara wa ta chi nyun tayang ndigi bi yige nyi da gangre se di la ta mi chi yinna chi man tayang ta mi ge tang jinju nyi da ta chogo ten re yinba yindi ani mi yinna man tayang ta mi ge da jinju nyi di go ta pe na nga so pe jika na hyar da rang da ni da Hertabina, Halun, the young Herteroa. Deco Kashuji, the moting, Hashuji, Kashujiko, Hersi big dandago, Hashuji, the new moting. Rang a rung, he big dandago, or Chudang, rung, he big runyuji rung, Danu. Oh, take the new moting. Nasa ye need abundance of Bagina, and as draw knees and need up. That then I get you pitch again, and so Sama Sajita, a kissaki cut up, and rung not up. Chinan chudu big nyata. Only Naruz Hengi tata. There's a toma, unique Yabaina, toma the cherizan at the mantai at the eating. Hara yerta bengina, me shada jinju rush. Rangta bengina, me rada jinju nar. Nita bengina, me nara jinju sash. Ona sajiji kada, narang nada, chinang nyada, tag talas of rata talas of a tesola, pati baina, yzukutoni, kada, nada, nyata bitesu, yiki chitabi. Chadiyoride. Yunja teso te ko mi yindi la teso le chere zina ko mi ki te ki jisir jinju chi ta ngipar tu yogi par. Ti dal ka sebi di tu jinju aare. Nga sebi kasar jinju aayor par. Chinangi nya tabari na jinju aayor. Rata da ta tabari na tsuyma yindi na ngochin rata mi ki ta jinju a. Ngo sun tso par. Tenzhen yini ane hyar tabari yindi na mi ki da jinju ten yindi pala teni shashu ju ten yin ngo zan tenpa. Tenzhen rang tabari yindi na yige nyin Tenyi ndi pala tenyi ranyu ki tenyi ngoza tenyi ba. Nihi ba tenyi ka nriri ki nji tenyi ngoza tenyi ba. Ani kaasa ya tenyi mingi da jinju nindi pala tenyi kecha ki jiji kata. Ngarang ngahi ba tenyi jinju ngada
마든데 미기가다 지주 간이나 니발테니 라니크 데모자테바 아니 냐다바는 소마이나 미기냐다 지주 알 니디발테라테니 쳔나니 냐목냐 데모테 라다다 따다바는 소마이기나 아니 고체다 미기다 지주 아스냐데 니발테니 아니 소차 딱 어 데니 모자한테니 소차 딱 데니 모자한테니 어 데데기나 만타야다 데솔이 저르나 지주 슈크 다 공직에 받대서라 아 연아야 다 안타대 고 이주라 고 뒤겨봐시 띠느라 안타 이주라 뒤바대 다 계사지지 가서라 아니 고 뒤겨봐라 띠느라 다 안타 이주라 뒤비그 때 계사지지 융 토마 종켄데 아 아니 몰로자 로딘 히레 차디 다 몰로자 로딘 히레 그 고리근 제비게 다이 닌고 뒤바세야 띠게 나라 아 아니 짱바 플라 안타 그 찍바 부죽지라 빵 세니 어 다 미규 고정바 고진 도진 라서바 간에 메기 미 짬바 띠지 응엔라 아니 플라스 닌주 요비카스라 아니 데솔라 치르 인지 민지 치르 잖아 안타도 니스 르고레스 아 진주 아데타 이주라 니스 르고레스 다 데리 예 찍바 부두체나 빠스나 다 고진 요바 아 드니 양기 라서바 드니 야데베 데솔라 아니 진주 아토나 다 이주라 고 마드난 르그레스 이주라 파 빵효 이주라 뒤야바레 뒤그레스 아니 아니 고순 다 대주 공바데 여자애니 실어 아니 양지 집이 도지게야 아 아니 간소테 리기 제임보 안보고 다 줄이오레 리기 제임보 안보고 나나야 짱밤 팔라 안타기 국직 진도 찌라 빵세니 와다 짱밤 팔라 팔세니 닌주로 와 아 드니 메기 짱밤라 드니 닌주 여비 가슬라 안타도 니스 르고 그레스 다 대리 예바가 아니 아 기기 견여르마 나로 와 양 예단 예바드니 응고지 노진 라서 바드니 여비가 아, 되게 진주하다 봤다는 게나 다 대소라 진주하다 이즈르는 있어. 아니, 마디난 그레스. 이즈 저공 마레스네. 아니, 공거 양지 데 몰로자 로데히르게 다이니고 디바그는 찍더라. 다 그리고 카세보고 거니. 아, 아니 만 저반제야 봤다는지. 다 된대에 봐야자. 아니, 이게 그 라는 코랑 거 놓나야. 띠띠 다다가 바르더라. 아, 아니 짬바팔아 안타. 아니선 저와다. 아니 굳이 진도라서 봤지. 대소라. 아니 안타도 거 뽕바. 그 아니 이게 그 라는 됐다. 지저고 돈이 다 너희 간섭해가 다때 이게 니시 다때 맞을 바가다 미기다 진주 니가 토라 아 아니 아테니 망기 존이 다때니 니나 니주저바 아 아니 양주저바 아니 미기 때라 다 랑고 랑고 상고 그더니 고제저바 아 아니 올라다 야다라 달라다 그더니 도제저바 다때 많이 바가 미기 때라 아니 그게 한 점은 나로 그더니 양라서 오자바 너나 아 다 니주다 양주당, 고진당, 노진당, 양 라스바텐데 이게 망보진 뒤니 아니 미트바테 다 하장가 망보지 다 빼나 나야지 너바게 늪다벨은 쇠바이나 샬로 너장 늪 너쇼지 대니 오잔데 늪집이 그 민득 땡겨 대니들 다 늪다벨은 쇠바나 니게 나 진주 바 아니 양 아셔지 어 양 협지디지 어디 이게 쓴 뒤니 아니 너쇼고 대니 오데 땡겨 대니 얘야 다 빼나 세르 따벌은 쇠바이나 가사 안드무 세르 이사리이나 고 미기 사 진주 라 닌주 가 데라 양 에제바시 고 이게 옌디바시 데니 물 따벌은 쇠바이나 다응아 개중거리 인거리 힘이 닌주 다 미기 나 아니 양 협치 진주 라 양 이게 옌디 데니 내 따벌 세다 응거리 힘이 민 이게 옌디 비디 민 데서 그 양 라랑 다이 그 아니 데한테 치르세 데한테 좀 오데 아니 곧 땡겨 데니 저 내 따벌은 전이네 이게 예레 그 아니 치친 찍지 비 민 다 때문에 치체 니 산야나 니 인치 치체 니 산니 인치 디비그다 미모보여 배나 락바 다바는 쳔바이나 라가야 락바 쳔바이마나 라가야 라이나 진주 미기 라다 진주 가리 빠이나 미기 빠다 진주 아 미차디어 데니 깡바 라가다 깡에 깡빠이나 아 미기 까 아 데니 고치 라 아 데니 진주 나 빠다바는 쳔이나 미기 빠다 진주 아다 어 데니 아 치체 니 그쳐봐 데니 고다 다 이야 천도와다 천도와 히비게 잔데게 천도 좀 멋지지 되니 뭐 좀 땡겨라 와 천도와 세운데서 내다 봐라세나 지체 섬시 첩 도와 지체 서리 지체 담보고 놓나 미기 차기지 진주 봐 이게 님디 봐 아 되니 지체 님 봐 너다 봐는 세 많이나 닌주 마 미기 다 진주 아 양 나로시 아 이게 얘기 봐 천도와 히비가슬라 미기 와 진주 아르 되니 이게 니트 봐. 어디에 있으라 참도와 답이 있나고 지층 어 섬스. 되니 공산당다.
但你说大部分人说买你呢

0: 아니 직전 성그 접이 그 미스 데미지를 찬도와 히지비 잡다가 찬도 좀 메지 뭐 잠땡겨 되네 이게 하다 손쟁 감보 쓰는다 잡든 치치 쓰는다 맹코르 파츠크 쓰는다 던쟁 쳔차 쓰는다 아 뮤지 리뉴 쓰는다 다테 리파스 로지 리파스 단데 타벨은 좀 아니나 데소데다 직전 예레 직전 예전지 아 되네 미지 손쟁 감보 히비가 손 직전 지 쟁 직전 지 감 직전 지 뭐 직전 지로 아, 근데 지친 얘기들이 그 미시. 근데 자든 치치스. 아, 맹고 바줄라서 봤다. 근데 그 지친 얘기들이 미시. 근데 이게 아다. 간이서의 맹옹다. 어, 리히 준비 왕보다. 중화 마망 신선 자켓다. 근데 답에 있는 아다. 지친 마보르는 거 간이 살위 메롱 세비 지친 두. 리히 준비 왕보다 베이나 지친 두. 중화 마망 신선 잘켓다 베이나 지친 제다. 어, 띠인들다. 아, 데리자다 마와드는 마보요. 어 띠인들다 내서 좀아야 고 민차디요. 띠인들다 돌나 다 도도에니 희지디 처리세디르다. 민세한데 아 다 이게 니사 니 인첸디니 다 치친지 야나 치친니 선예 nga 둘라서 봐. 치치 강하로와지 드니 아 다 대니 뭐 땜베게 된데 그 자체가 다 민세레지. 띠인들 민거 짜위 지차가 좀다고 지차나 보다 처리세디르다. 이게 짱바 대소르다. 이 민진이 이제 종휴집이 깨지 당세야겠다. 이게 짱바 대소데 민거 와다 저리스 Ming Jeta, dear. And the children are Ming Judge Gordy.
1: Didn't you Tema Monday, Tinzinda? Lobby Timmy, Shaju Chichinda. Chitty Tema Jibia, Luntinda. Singing Tema Nala, Gadunsha.
2: Jaja, Lassan Wumi, Chitali. Tunja Lisi, Tunzi Chajujin. Daja Kibi, Jun Lobby Tender. Shunja Singi Bui, Si Sumbo.
0: 근데 니바데 체르잖아다 민거 어 고대라고 되지. 다 민거 고대티 야용디라. 아 용달 가르지 야레잖아다. 이게 드만디니 된지 뭐 땜비 그 잣텔라 민세레레세요. 당가르가르케 이게 드만디니 된지 뭐 쩜땜비 잣스니 쩜라디 양케요레. 다시 쳇당가르 쳇당가 미나 이게 드만디니 된지 뭐 땜비 그 잣. 되는 지라 민세레세. 단 대단다와지 아 나선 양게 사자변다 끈가 장생거 간데소이르다 장죽세야 되기노나. 된중온 쳇버 니바오 세네 고 민디히윤 가서 된중온 쳇버 니바오 세 안데다 고데 이게 드만디니 된중오 된비 그 달라 민세레세 아 단데니 니지 바사라보디 지바 다 도도히게나 아 민세야 될 차체 간데 창국군도 세디로 지 이게 드만디니 된중오 자때비 자세 인도 이게 드만디 세 안데 다 민그 아 드니 치지 담보시 니나 이게 찌 짱바 그 민 자와니니 아 드니 제주어마레스 사마사지지 카히비까지 카토고 아니 사마사지지 카지 된 모두 땡겨. 다 왜자 까티비까지 카히바텔라 아니 이게 짱마 마이바텔라 진주 아 여바. 된데 이게 짱마 마레. 워나 카히바 그 민테 그 드차 그 저강레스나다. 카히비 그 민테 주 초바리. 고 이게 니 초디여라. 미 카다 진주 아니 초디여. 된데 또 주 초바가 너는 여비 그 아 카다 아다베데소데 이게 레레와. 된땡 그 마레. 왜냐 돈이 천년도 뉴비 그 초바 카스야 되고 돈이 뭐 땡겨 민식 돈이 빼자기는 믹다브는 소마이나 마그가 먹기 믹집이 그 잔달한 소마이나 너 답이지나 고 너주 초바가 놓나 아 돈이 미겨 마 진주 가 양 거거 쓴 초대로 와 돈이 너 그 초바는 유비 그 이게 레레와 돼서 그 돈 땡거 말해 마다 가다 어레레 그 돈 땡거 말해 돼서 이게 짱바스 민트지 그 지스 왜냐 돼서 년도 천 뉴비 그 초바 믹스한 잔데가 되니 뭐 땡겨. 맞죠? 제대로다. 아니 죽라서 봐. 아니 토마르시비. 그 믹스야 되지 되니 뭐데 잔데가 땡겨. 어야. 근데 이 바연자 아 이게 더만 뒤고 그랬어. 어 이게 더만 뒤고 그랬어. 이는 민 담보데 이게 더만 뒤니셀. 원래 이게 더만 뒤 받자진 지기 요르가 지기 요 말했잖아. 지기 요 말했어. 그 니 받지 그랬잖아. 되니 뭐 땡겨 그랬어. 이게 더만 뒤 받아서 이게 더만 뒤니 되니 뭐 땡겨 그랬어. 어 더 거기다 민 그 실이 다 민기 쉐리치는 거 대니 뭐 땡겨 와. 진짜 쳐지나 이게 더만 니바 짠지고 무초바 니바도 대니 뭐

0: 계속 되는 거 때문에 맞대. 대체를 세들. 아, 아니, 좋아. 담보디. 좋아, 담보디. 근데 좋아 님 봐도 체를 세들. 어. 닝 히바티지. 아, 아니, 죽어리스. 근데 섬바도 체를 세들. 닝 고된 야비카슬라스. 닝 고된 야비카슬라. 아, 민지 어, 아, 이게 더만디니 된지 못된 비가 자세요. 와. 팀들도 이게 더만디니 된지 못된 비가 자세야 되게 민게 된지 못된이세요. 와. 된지 못된 돈도 간대지리스. 간대지라 된지 못된이세요. 된지 못된이세요. 단 더선도 치리세요. 아, 아니 대린 까베지다. 아, 추자가 난데다 네비크. 어, 상기 좋아선데. 뭐다 계속 걸어 정말 상기 나로시. 어, 되는 자기 될래.
1: 린친디 종지다. 희희 다니 장조 핀초당. 지수 다주인이 조남처 다야모

수바더니 인도 지차톤 더나 데레 치토보 요지톤 데레 부치 딘치 데레 누바 요지 덴라가 자침보 인도 데네 나초가 루크톤지가 다소 몰아 빠치 구지데 내가 델 터든가

0: 新加坡那把更加松，大大姐姐新过左边来听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我当你这边修了没写别来听的，德林哥来听那点真西边跟着呢，北京一个集中起来，丁西总，如中单的苍龙行为，老金团马他边，那院下家啥都看，这里三着眼，这里三着呢，北京没人老金的团边号码写着，空托马了，老金家高天真的。 西家日比内贡拉杨村家波比肯内，那原好金巴吉个孙秀恩月。文章：孔拉西家日比潘特的准备三休息票。大东，该自家郎错来，郎都学比宁多皮将月及空给我这囊想。第二，北京龙城年轻来空看给龙城家，我当我这比休了没西比来参加三个八，这里三着家帕萨帕约尔丁西总。
1: 任务重大的送呢，看老百姓人都叫错当，下压三对国家，当局这里需要比，姐姐先把干事下。这是我们来公干上。
2: 哦，公干上。
1: 是，我们这考虑了，其他，拉不着谈的团队了哇。
2: 是，
1: 我们是，老百姓老人谈不能姐姐的，恰恰三对难度哇。
2: 是，
1: 拉不着老人谈不能姐姐，他恰恰三对下一个上路角了哇。
2: 是，
1: 这肯定是可能的。
2: 아다다랑기사타네데타쿠요기쇼켄스네다타파미쇼켄스네텐지테듀쯤타테오스네다텐데바라다다랑네중듄스무다네데촌리토레인다가신스네다텐데수수메바스텐데쇼치블리얼 네다랑네니롱테 쪽기네 유저바 파조미르 로트친데로 텐데지 아 야죽죠 죽죠 총알아 다원니스텐데지 니숨기데지 테데네 로트치메낭타네데수수 차샤사르도 요베 지에 요베 텐데 시주로 네 고도네데 총 네서네 텐데다랑기타
1: 자선결하라든지근린도 쉬지는 봐. 혼자 소소는지 자샤사도 제어리사. 어때 소소는지 차샤사도 제어리사. 어 다라이네 어 쓰는데. 그래서 소소랑기 에다 가신 유비 레가틸라. 어 저기 중소아. 다 다랑기 소소랑기 다 쌤나라 다 가리 니마기 다 뉴 대비 다 다랑 뉴 피에기 틀려 렉사 쌤. 다랑기 틀니티 콘데시. 다 텐디 차샤사도기 돌라다. 콤바스네 담보 텐디 뒤도 좀 보여니.
3: 렉사.
1: 로젠 저기 저 양식
3: 숄레 소지.
1: 숄레 소레.
3: 리디 통마 카르 네고 주이나.
1: 아다 다스 노르 에 사고
2: 직나라롭지 그거티 탐지체에서 로딩을 텐데도 텐데 로링 탐보니 로링이 벌써 때 텐데도 텐데 다랑이나 로링 탐보니 숨바티게 받아 캡상스네 캡오스네 티숨치 다 정말
3: 다 단다 테나게 토마디 톰라다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2: 제제
3: 갑자기 난게 테나나 다들 너무 틀려도 요 말와 그거 잡지 아니 로브존스 이외에서 근데 근데 나그베 바라 담라게
2: 어 드리 다와스 유
3: 테나게 랭크 드지 봐
2: 네 다랑게 다 다랑 총디 있으면 파미 클라 님보스들 치 드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호브르 유 텐데 시워라 파미네 다라이네 다 땡조스네 다 이지네 슈치 붙이고요 텐데 다랑 로브존스 치 근데 로브진들이 망부민도 드니 엠마 다 투딩다네 데그민도 로브제 다가민도 소소랑 게 랑구치에 레샤는 리르비르 티네 다라이네 다는데 나라이네 녀만데 묘여 다는데 고금데 진데 로브디나는 고금데 도 다는데 나는가 아는데 지기여스는 온데네 야보레 소소랑 게 내가 가신 유비 가신 유비 내가 치에 죽네 그런데 가르 소소랑 나설럽 겨르지 소소랑 사무 통계를 다 소소랑 게 되다 된지 쓰길 내 인파민이 이제 내 카르는데 티토라타니 차샤토치에 잡조이네 자치분데 능기요.
3: 지지지. 그래서 급드디 미카즈네 저는 주고 인디 말와.
2: 다조 미 숨요아레 때 로고 숨치에 티네 다조 숨네 쇼티게나

0: Ami pala yuan ti yuan na, gadin chala dapu me seo nong yi. Tsering sancho jia lo qin rim du ni, sem tun jia lo zhu ka ji da,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en bu re su to pa xiong yu. Xilu nindu nye xilu, kong lo qin rim yu la. Rang yi jia pa sa pa yul, rwu zhong dal du gang chu pa sa yi bi gong si qiong qiong yi zu di. Pa yul jia qi din tuan kong ka ji, li nyong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yen yu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行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派友家有没有兵的那么了？雷起熊熊起破坏样全球了。这是他的经常给他肉冲的一个的，说着做多啊。雷，你可就做你的。他当初你当然你东脚边落着龙的怎么办？你东你需做久了，估计怎么办？我就拿着天这一浪结束啊。天这怎么办？他那能动的的的，今年。 现在多啊，天气特别的偏热，天气下起那突然开始咳嗽个月面，突然开始肚子上吧，天气从里刚的开始咳嗽看着月面，天气很热，脱了新竹去了，我连的免责的那只脱了那脱囊休息不起多啊，我得裤子上吧，天从里咳嗽脱了点什么，免责睡得不着夜了，到处弄弄完了，免责的天空那里休息不了夜了，现在这个那忙着了，着了一起的休息不要嘛的，新的人休息不要嘛了，他当然给免责那里睡，工作人员呀女，天气总这么工作人员下起那出于注重些东西脱了的偏脱的什么。
2: 听到最那路也给同行的平均是的，如果不紧张，听这速度的忙不了了。但工作那里提，到时候通过忙不了了，因为人力没不是那点，米就那么的，其实我们不是专业出来，到屋里总上半年，用给那牛上半年，他有出年一个跑的，但是三百秒速度厉害的。他当然给我他给下乡，那这是哪样的技术牛力，忙做那呀牛，马囊山的这了，用给那的那这团结抗那的炸，工作了，或者说不是这么个月，他听了三百的。
3: 说是差不多了，忙做的跟他说，气象局这，牛总今年搬来个了，对，但是这就哪里说差不多？
1: 对，
3: 你可对了，恰恰是都今年在的忙起，阿里，所以恰恰是都蛮结棍的，起落了阿里，老总一年的，等等多多啊。
1: 对，
3: 所以要看到的朋友了用，
1: 对，
3: 朋友给这团购一年的，这个我们都在这，用，对呀，罗辑生级给这，其中一年的，这家一年的，这家伙呀，上路的肯定呐。
1: 아다다랑에는누스니라아다다랑에는냠용스네다럽존치세워다럽친기라로시우디나라나일다다랑기아차샹나다다랑기는데분자스네슉치분데인데투니캉조조는데슉치부로요마라니데좀바랑니데치제니데치고르콘데근데슈도슉치오메바체다다랑기소스랑기다투지기니데기카바난기니데페이지에서 보로에타투니캉스극조구메 좀제 컨데이나 티니 티니 촘리간로 캅조 컨데다구메 틴데토르다 소스랑기 심주장 첼 로직도 다 로니스 틴데장 치바이
2: 其实呢，他当然呢，恐怕他妈说，这不有什么不？他呢，现在很多人做事做也是那过年做业，现在老几不容易呢，他两个人他牛几个设计作业当，听说他没事的，没恰恰修起不买的的，人家穷穷人的怎么？听说嘞，看七个月给内陆吃不上的长度啊，听说嘛，他当然给米看的短个月，米开个看的早个月，听你从而看的第二个月，米熬个来看的九个月，听你刚给屋里看的短个月吃不上的，你们就好好多啊，他当然个就看的，我年龄是第一次。
3: 现在当然呢，目的呢，就是做保保守的嘛，就是目的体现呢，但是当然呢，老总去约了，但是这些路呢，他扛把你的体验也多啊，这些，但当然呢，老人扛把你老人，说不到了，老子也做这种，老子也晓得当然念，现在老子晓得过了，但是说说来来个就去约了， 就做那么的，
1: 好，
3: 那
1: 老子真正能对呢，老人扛把你老人是不是了，真正能呢，嗯，书本几项强用的，好，
3: 对对对，但是呢，老总要你那样子，就是做那么东西，像，
1: 人家一样，
3: 对对对，给别人，
1: 他说说呢，这。
3: 롭정은 이제 다 마치 내 말을 쓰듯이 진이 자샤 그 침바 쓰듯이 해야 다 라는 소설은 게 자샤 써도 채우는 롭정이 야구 용민도 쓰비 이제 도와 내가 직접 내 직마용 이제 쓰고 내가 내 내리 내리 샤 미치 수 쌤 나는 가시인 당 소설은 내가 들 장비 지동스네 내가 들 장비 가시인스네 다 티 수 쌤 나는 다 고 내가 더 치아 쓰면 쌤 쇼도 해나 내가 컨텐츠네 고 담아라 용기
1: 네네네 레스 레스 다 단다디
3: 벼라 소다 이내리 단다 쓰면 소다 시도 다 그냥 용기 공이 좋아 봐
1: 네 근데 야 내가 진이 그지나 내가 친게 다 의봉 김장인데 당 티니 다들 롱바랑기 이제 다 미각돔니 미쪽기도 열 티니 롭진 로마 각돔니 맞음락서 열
3: 아, 나스타 니스타랑
1: 시죠.
3: 제제제.
1: 다들 티니 에 카레 티 멘제티 시선보다 티니 멘제티 용법스네 자 깊상고지도 유교고 년가 시켜 티니 다들 타조 긍족 파스 생기디 총다수 긍족 파스 생기대 딱 다수 수야고 다들 당부 당부 다수 tsokpa mi kengzhu pasi tsokpa si yari
3: labda didi
1: ta kutu zama nangsa ra
3: reba ra
1: nangsa yin zanpa ta dagzu lega chingi maang za uri piri rujanya ra ta kunzu la ta nji tsokpa kui nangdu dagzu la ta uri susu kim na sinna cha susu pyo na yubi nyongzu suya zhuya chidu dagzu tsokpa kui la kengzhu ksin ta uri piri ta nji chukusu si yara ta pasi zina susu yurangi ta lungba sinna ra payu suda si yara o susu yurang ta piri pisa kuji go susu lungba ni yubi nji tsokpa suda zhuya su ta dagzu tsokpa kui nji ta kunzu la kari nji ganang sinna cha 소선 차습속에 초근을 뒤에지 딱서 민고래 강조 파스 당시에 그래. 아. 다쪽 뒤자 강조 파선 전에 강조 파서 올리는 다진이 알아 소리 직치 되는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3: 아, 링아.
1: 링아 요리.
3: 네, 선생님.
1: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아, 상다대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튕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 소소 직종 되니 상 대주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된지 Tini tepcho chee sambura, tini sangda beo tini suyo. Tini tuk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inzo takzu nita, sibin suye, gyugje tinzo takzu nila, nita lungba sinya rita nila, sibin ki tungu lakzu yore. Ta sibin tiki pie chee sambura. Ta tujini chashina, chumri gandu ka mikke neta, nita shu neta, yang nita kimzang chung neta, yang kimzang kari gyo neta, sibin masang jishan yomara. Tini zamba, ta tarangki chumri kapcho di kanduwa sam, tini tarangki sibin suye telo, sibin tiki kosu. Tini takzu nita, ara tini ngema takzu nilu lugyu yore. Tini yuri zamba, 당이 차셨나 우리는 이제 예물로든지 별로 용해나 차셨나 별학스인지 여드라 쓰면 그걸 별학스는 굳이 망고 하고 온도가 경제 가르다 우리 별학이 근데 네 말하는 수규 링네 요아리 이네 중징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는 무슨 하고 요 말아 내 다른 게 무슨 거 어 네 별학이 차셨나 우리인데 아 약이 난 차셨나 더인 원래 바이두 수도가 티는 녹차와 있네 저도 봐 별학룩다 별학이 루주 죽집을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해서 코타는 그 로규 건조 샷다 말아. 그게 저래. 다 나랑 녹상 그게 네 차신나 게릴루든데 별의 용에는 어 별아스 녹르지다. 그 수준 그 조단은 이제 그 초원은 이제 요래. 그 법단은 이제 레버고요. 그 로규는 이제 요래. 근데 시타든 이제 또 수야게 다랑에 승축스네다. 다랑 섬듀스네다. 다 된지 시 최신네 된지 요.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저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어 야작하시게 롱어 동작하시는 이제 로규 수요하래.
3: 별아디 민 가수래.
1: 다저네라 별아디 로 별아스 요래.
3: 로 별아.
1: 哦，是后边拉斯要的，直接拉这边。哦，直接拉这，听你肉边拉的，那个什么水要的？啊，肋巴鸡的，整只鸡，听你，诶，加诶，对，整什么的？哦，直接水要的。但你这是搞整的水呢？但你家诶，对，整什么的？哦，直接水要的。但你这是搞整的水呢？但家里你这米仓没？但你这是家里别就许多些。现在搞空托不行呢？你这米仓人家给你这，是是年年吃的呀？别就这么了吧？听你别就这么，你水要下雨了。那是那是。地沃来呢？当做龙板的肉，他你这是藤子泥的肉吧？藤子泥样的这起价格呢？你这嘛，现在团工给加了十几倍要了。 或者养你的培训机什么的，听你的盲甲培养生是需要的，但盲甲培养生的当做名过了，坑住盲甲培养生，培养生大有的，这坑住培养盲甲培养生呢，养名的人吃了多啊，听你怎么把坑住盲甲阿拉生是大有的，听你当做在做过的阿拉那个你需要的，你肉培养生是的，我的培养生下，听你的盲甲培养生的。 지역에 비자라스 내려는 이니 총재수도 치 다 군주 롱베인데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도 된다 롱바 천안나 망부 여태도 대비하라 이내디 퇴공스네다 텐데 슉지 부여마라 인데 지역에 보니 뭐니 버츠부 퇴결이 우리 두다 고 망작 혹시 대권 녹스 심죽스 쓰는 양 거리 사바 있어요 아리
3: 로스
4: Lordin Jumingang, Dun Cinser, Danzin Yabu City, Persunga Junji Tony, Persuit Jinra Tony, Lordin Stunga Kowar, Din.

0: 또된 찍어 샤다 랭도 틀레고리 체 띠네 그브리데 수수인 류버에 미자주라 때 다른 이네 쇼 탐가 나랑다 공진이 수치 수예고 수 총리건도 그거 근데도 테니 잘하고 양트리 그 메고 잘하고 총리건도 때문에 전부 민도스나 어 김제 그게 전부 민도 잘라디 수예 돈도 주민도가 미 잘하기 쉽지 돈도 주민도 틀레도 쉽지 간데 체 테니 거기 잘라 차셔는 시빈 닥도 시빈 오도는데 타는지 그 녀자시 얘기다 뒤즈나 다왕알 요 말이
1: 때
0: 다왕알 하 콘도 총리 콘도 자 tini konsul o jira nirishada zo a tini jira kwa marinda ina yangi tuzu samba jiwa jibu gaasib wada yang konsul yoga mi zongdu yoga dunba shuk chayla guduga tini zamba chumri go kapju su ina jira jachir si chir jugil te tarangi nge ta nge chini lega ni ta ina nge chungna jira maangna jira inda lega hain haa kwaya yoga maari ana lega ni chida nge chungna jira maangna lega ni shata ta chi te lega ni yang chungna gashuri te maangna yang lega ni chani shimba chi ina yungi ra samgu yoyil
1: nase tingsang pyoga sa jika wajin nili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야지 상다 뻬서 다 마무르 봐. 디인도 아니야. 전제다 전제 발이 양지 그 전제 저러 봐. 디 저랑 그 삼단이 왜?
0: 예예. 저거 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래 소소를 찍고 디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어 잡어 내가 마무 열어. 그냥 스빈을 차시하고 있는. 네 닥도 인데 스빈 디라는데 총리 강에 야 튜든 거라. 닥도 론니 좀 있대 심죽 채우일. 제선 보러 타든다. 스빈기 좌인에 저 스빈기 녀자 치에기나라 니주 컨디 퇴메다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1: 펜진
0: 봐 스빈기 타는데 좌다 아니라 야외도 좀봐 총리가 땡조 슉슉부터 줘가 다 다니는 진단 아버님은 닌 진단 아버님 다료 진단 아버살 대 초등 집어주 시봉 각도니 들려야지 좁지 무슨 소송샤
1: 시담디
0: 어 진짜 이쯤 불요
1: 아 제제 레슬레스 다 단다 민에 강에 체시디 가지도
0: 다 다랑 타는데 달로 튼사도 치에디니 근데 로드 치무 타는데 시 차샤사도 챙기는 좀봐 다 망우스네 다 텐데 돌아 강아 슉슉부터가 다 다랑기 차샤 소전에 야지부 동에 있는 독쉐레 치들이야 니께 숨게 트리지 미드도 봐 내리 근 그 약도 그럼 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니 숨게 되게 작게 하는 게 다랑 소소랑 게 그든 봐 에 로프 트위 미드도 봐미 다들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0: 뭐 스치 따다 뒤도 미드 미드도 봐 다랑 소소랑 게 잡상 거 근데 로프 진행도 사죠 소들은 내 미래 락즈는 니 길에서 혼자 치에서 소겨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로 당은 다나 표용 맞지 이게 치 낭사 낭시 니를 잡상 게 되고다 표리기 퉁고 니를 잡상
1: ngai yoba ta ni ri chasan ki ding ju thoban ni ri su thu ma ji ti chasan na ti ni chi ge lo ni ri chasan na ri dong ye ki ni ri sim shu ji na yo yes yes yes ta di ge ji ma bi ge cha chi ni ri cha chi song du ri ba ri ri ri le se ki rang ge ki na nang shin ta cha cha sa du na ni yo ba ri ri ye la yang shun du be ga me ka ri na
0: kare nri ngay shungshabu gyu di long mangso wa ta ngay ki malong na ngay nri chashaksa dwe dang na chin a yang nini nga tunye kang chin tunye kang dadur lewa mo ju ngay tunye chashaksa dwe chin a sam te samlu tenpo jem do ka nri zamba kare hegi jik chung na hegi yang hegi gandhi maang na hegi chi a hegi gandhi maang na ko jiwa gyaa yosu cha do ka nri zamba zamba lea khan chin su su rang la puksam yoy u chido su su rang ki lea gati la o ta ngay gali kazu kan na ta lea gati la ta nga 가 발지 가수도 가수 채우네. 내 레가티 샤다다 치아 좀 튼디시. 다 소소이런 게 섬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템보지 그거도가. 제 로자티 템보지 코 튼이 소소는 게 자샤 당부 주에이나.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튼이 소소는 게 챤라티 소소여라. 소소는 차진 컨디지나. 소소는 게 레가티 소소는 간 치토기요나. 튼 소소는 게 티 레가티 치월라. 규림 컨디지도가. 튼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튼 품리 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수도가. 리자와 튼들 소소는 게 버드 템바 극지게. 튼지 돌아 엔진 문제 좀비 다 대시 수도가 팀이 샷다다 나온 거기. 시마시 디리카사 이제 엔다 로브든 로만데 이제 자샤사도 망타 주지 인들이 텐데 돌아 염용들 심주 마대 마음 하죠 체. 팀이 고 하루 흐르서도 체어 수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이제 다 립주 마용 이제 망타 주지도가. 사람 가 체제는 어 이제 로비 간데 체마 좀. 나야 이제 뭐 도르 교마 좀 흐르스도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탐보랑 간네마 자. 팀이 자선 로바 나고를 차셔나. 굉장히 쇼에 있네다. 티니 로레가 곱세 캬게 인도네 이네다. 다 튼주인 차시나. 우리 로바 이사 레게 통도 로바는 좀 마셔 보시래.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기 콘지 지당 없지. 양치 로선 로바 메로 바 강에 가서 튼다 소로 튼 로바 인도 좀 미치고라. 시무시 로바 다 각치 티고레 레가 코에 곱세 캬 문유치. 레가 콘도 구단 거 딱다 마디 오치. 티 텐데 졸라 니주 마무사도가. 텐데 좀 인도 바 타는 로브 좀 있는데 텐데 카 샤샤사도 있는 바. 냠뇽 인 망 냠뇽은데 슉슉 요 말아. 텐데 좀 봐. 냠뇽도 에나 소소 냠뇽 tinye sozo na robot gini shatada

0: བོད ལྗོངས ལུང ཆིན ཉིན ཆིན ལེ ཁོ ཐང གི ལུང ཆིན ཅ སི བི ལང ཡི ཅི བེ ལེན ཚིན སི བི ལང ཡི
1: མན ཇུ ལེན ཚིན
0: Chinna namado lo chong chubu chumu yue da gung kan sun chen nan chi da da nian gu chu bin lin chin ti na bu zhong long ching nin chin li kong kang ge long ching jie xi bi lan yin chi bi lin chin ti ji de ren ge xi bi lan yin xue zhi du chuan nu xi bi zhu bu du xi bi zong yi ji nan si lin chin ni zha zhi xi yue xiang la xi qi nong de ni ru
2: CB 主播
3: CB 主播
0: 지난번에도 로청 주播 주모여다 들은 그 CB 주播 희비 나신린 친놈라 뉴욕라 뉴토그 샤와도 쇼랑가 쇼지힘 랭오기 난중고 촨노라 뉴욕라 뉴비가 샤와도 쇼랑가 노니 제데 친리리디가 스나 지마히나 지총이 론도 동저데 리디가 뉴욕의 지론도 동저데 나다 뉴욕라 송천 제바단 자지나 초신가 다송가 뛰는다 메여들라 외부 롱슘 좀바는 줘바던 뛰니 룬진 룬진제 산노 효제와나 뉴욕라 지쇼 세바 할래 타반 줘요 신나 다 뜨는 다 폐지제라 저위자 뉴욕라다 지동마 히바 뉴욕의 룬든다 뜬티 커스나 니츠몽 부지 원힌가 데다 손자이나 다 뉴욕의 까마 규제나 다 파마요의 포자님과 나고는 팀을 퍼든지지도 거 고요 던지거 원이 자론쇼의 뉴욕의 시다시나다 센다다 희고 농희 ge lhamo yo hinga la da rohi chenpo yo to ge si chiang ngong hinga ta na da le la zunpi ka rupa msa wa si la ngampi ka seba che wa tanda njong ri hinga nyo digi ka shu zho la shu bi ka nindu chung chung yin la le lan jo bi ka sen shu da chamu zhong ri di ka ka to zi si je pong na penu yi li ka gong si da chan ri hinga ньоё ла нёли гэ шао до шёнан га ну ни ни ба дэ чэ жи дэ гэс на лэй жу цо ма па ма ги ё на ньоё гэ да са дэ гэ ны ба дэ си мэ тэ жи дэ ри дэ гэ да сон гэ дэ ён дэ на да чин цо мо бо жэ гэ па ма до ньоё гэ лэ гэ ла гу жу чин бо жэ вон дэ хин гэ бэ на да ньоё дэ гэ ло ё лэн бэ ба до жун жэ ла цо ма на да па ма гэ дэн ло ла дэн ба да ё ми на па ма гэ чэ дэ ин ба да ба 就对性格帕玛有的个牛有个切多国际车子是萨马座子是北带地黑北口农了组织是北口地客子是从马的帕玛有个人性格他那的帕玛开启个牛有个亲手人之路里练着多挑战农了的牛有个才有的帕玛有个总在一路里大部有性格但这一呢牛有个的 列着有的起跟有的起帕玛的人行后帕玛有个真的牛有个老中医呢人的人行但牛等着那个容的容定跟女巴了用的一头行门个啦牛有个的三十个女巴多三十个三十的系列的干枯症容行个这个你是这个的这个中间里他塞不到呢但容这个牛有个的三十个女巴的 치 마부제 리디가 지디가 타 뉴욕라 눌리가 샤와도 쉔랑가 농가다 손바데 체리디크스나 파마 롱시치나 뉴욕 스드 퇴히멍가 파만가 히가 다 롱니가 쉐부가 람부나 뉴욕 주뉴가 삼발리 모아도 롱가 스토가 차다다 뉴욕 스토가 사마이 몬지아나 요치 초마 파마 롱롱 소소가 산데다 언조 그저힌가 따로 롱가 산초데 덴바리 저힌가 파마라 롱 산초디히 심 폴리데 나마리스나 뇨가 산초 나메도 쇼아도 다 뇨가 센던라 줄림터 데힌다 뇨가 니도 타제이 메힐리 윤다 윤자 뇨요나 干针上么拍拍多，下么拍拍，中么拍拍这，就是性格。得来讲，这牛肉给吃这新南家，离家这里南家，从嘛没得个吃个性格大碗，等这人就来个人靠性格，等这西斯那的牛肉了，吃那性格是那，但可是对个，你把的香着性格啦，融个三撮西么拍来这多，融融缩缩个三弄都没黑里这。

뉴욕라 늘리가 샤와도 쉐랑가 농가 지반다 차리디가스나 파마여 센천나 뉴욕가 로전도 희망가 가효 차동소 이제 뉴아메나 먹고 좋아라 조시 딘시마시 마치다 초치죠 코쇼답제시 제디 이진 좋아 디가 목이 좋아라 조시지 간동한바마시 동아가 진바야 텐지리 가든자이나 자제 딘시 지양라 초두 채절라 오자노 데웨다 초알리 토비가 냠뇽가 당오기 소소가 생강라 더북간레 제크힌가 니든 타주인드디 생강 차초도 요미나 초렌자 센돌렌자 아든지게 뉴스라다 오기 니든 타운디 타주이로 힘만가 다송가 뇽가 히가 다다 든지가 달르르 더 저거다 생강지 초차고버가 친손나 차롱 힘가 파마엽도 나라지 토니던라지 토뇨요니바 타주이구드 더미나 쪼노 더미나 센돌렌자 더제야마나이 든디 타주시나 뇽요가 로제제데 저가 힘가라 저바다 노보 든지요 힘만가 뇽요라 뇌리가 샤와도 쇼랑가 그 농가 아바다 체제디그스나 파만건 저한테 신부이나 뉴욕가 전조 퇴교가 내바다 신도 조신가 파만인건 저한테 야무드스메나 준의 친노라 가저 돌렌자 라바자렌자 등지시 초아 쉐드나 뉴욕가 생라 데노 매완 조안나 유전소나 시가더 용보마제시 매히메도 단저와 이먹갈린드만 주주도 뉴욕 전조 퇴교가 내바다 지진이 지진은 조신가 뉴욕 대탄가 차론 조한다 파마가 상제 뉴숑다 제태여 힘만가 찬두 신자 그 친송거 코요거 노 뉴욕 차론 슝나 뉴욕 치사치미 그 내바다 야무제 연신가 친송거 로소다 다 친송거 저거 로소 어시드가 저한나 다 친송도 친송 로소가 닌가시드가 저야모 맨나 로소 렌태여 힘만가 친송근 자야모마 제여진나 뉴욕가다 중마가 안저와건 난진효도 저투욕가 자와제리데가 다 조반자이나 파마 기생친나 뉴욕라 동생여 희망가 파마여데가 샤지 탄치 기생바히고 원던조데 롤런자메나 다 탄치 머제 하이렌자도 롤런자이연나 캠페 카지장가 돈도 대처메바시나 뉴욕의 동생의 지생 매번 인조하며 힘가 세상진가 뭐지 차군나 가며 힘가 눈반자에 나다 컨센치나 뉴욕은 괜찮게 생여 힘만가 리코나 당고치라 콩라단 친노라 뉴욕라 콩라이 렌자간다 단 난중고 초안노 리카도 디히노라 전지연나 다 롱가 진지산렌저도 쉬연나 메디가지 准备要慢慢慢慢 没得谁做了一个等着妈个妈 我给男主穿弄着就有谁 怕妈弄了他 没等着妈约谁就谁 怕妈等着妈个 他牛儿了 学姐姐心个是哪 牛儿的年轻个心没了一个等着妈姐 就心个 他谈着也没姐 我希望个 他牛儿了那里个小娃都学了 那个弄几百的钱是的个是哪 还没一天可是 他牛儿个 现在的学心个 卡拉门年头个牛肉炸炸个热了但帕玛摩学这个西当西那的汉巴掌门过连着到的一了电话呢对行个牛肉的等着西那不搞一个中间年把这些西行个但牛肉个那段着这头呢的他也没嘛牛肉黑里动着就喊巴过去的那么困他就一连着到帕玛了呀我卡定我过去学的困难这行个 他那他容心棍就缩了那里个软性格他来讲牛肉个软棍真的是了那把台湾呢进了门道呢写了准着连着多是做好个他长板着多没也没没脱的那么年不了亲哥哥了能着里个年卡亲不容性格但这人的帕玛有个大牛肉的现在亲不用人家初步用人家他也没没女人家他帕玛有个大他是也没没女人家你等的他就一听我们是 都来接了容日时时呢都牛有了的中间的你把这特立刻你看有性格但各班长一呢没赢了多少一呢牛有容容所所你要么不把这人的性格

파마 카히가 뉴욕가 다 예산자 되기 마제와는 나이는 난준이 뉴욕 쉬운 좋은 자시 파마요가 다 코요는마다 준생이는 마저와는 뉴욕라 동래 제레 던지 힘가 던지 이 따로 미디 뉴욕의 야문자 몽가 다 초처린데 레지린자 던지 그런 시 한바구 미디 론젠다 체던지 시나 또 뉴욕의 롱고더나 롱선수 배전일이가 셈바다 자티힝가 던지 이나 파마요가 던중 통근북 뉴욕나 윈지 롱고다 롱든지 아 셈바다 찬리힝가 되게 롱시드나 또 뉴욕의 치운디 시가 정보 마제도 미디라 조아이 미히리 슈츠 칼라초아 가무자모 있다나마 졸리가 닌타 前部这么有性格 亲爱的们的路中主播中目的当过了那个西班牙努力个小阿朵学浪个希林但能去穿弄这些呢我给亲爱的个当过了西土个他牛有了努力个小阿朵学浪的应该有几日我给个牛的弟弟坦坦安擦龙用气度我给个牛头个小阿弟给居然呢团温暖了咱们梦西东过性格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봐서.
1: 아빠, 나 상어 사러 큼자. 나 엄마 상어 사러 큼자.
0: 사러 큼자는 더워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졸라키스 치이다. 형광 저르지 쳇들 깔리가세 자그리.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 그거. 다다서 우기 무초마가 사마 돌아마 또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나 지기다 밤에 촐라다나 어차이
4: 로전초부터모여다 천안자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롱칭닌칭리콩 강기롱칭자 시빌랑이 지빌린 첸디시 치지 뒤토도 안칠린 첸년바 가스슈
5: 시비 综艺
4: 로청主播周梦月的 드랭가 시비综艺段子对称农 딩하 로카장난总 롱진가 로마 까마두지 이지비综艺 나초무치이상세당 딩하 라살하로로총가 로마 人진유준지지비 로조 삼보시비 로촌 조보여다가 집이 조인인 던지힘 로촌 조보 조보여다 원라 땡하 로카자난촌 롱진가 로마 까만도지이 지토가 종이 나초 무치 산세시비가 종이다 젠던지힘

0: 아니 쌉다 레벨아. 두수 제자 아니 예바디 메바스 워다. 같이 아니 다가다 뭐 요요요. 네세나. 테라니 시 담주디 떼고라 봐. 제자 따단 저 옆에 담비셔스기.
1: 아 레레레레레.
0: 이다 이다 이다.
1: 집이라.
2: 로.
1: 담비스르 가래.
2: 라따따따.
1: 아.
2: 빠진 거 배 담비.
1: 여기 싶었어. 타전에 기랑게. 어. 따단 저 옆에 담비 가셔 쏜다.
2: 따단 저 옆에 담비를 봐. 응. 기랑게 제나.
1: 따단 저 옆에 담비디 인지 따단 저 거로 봐. 아니. 기랑게 제나.
2: 네 제수나 따단 저 옆에 담비 요 말이.
1: 가래나.
2: 네 시금에 봐야.
1: 요래라. 얘네 기랑게 쏜.
2: 네 기랑
0: 요 요 요. 따전에 네 셔고.
2: 어. 응.
0: 다지라 간이자 스메 카치네 치니 마송아 미코와젤라 치치 다 콤바젤라 자치 다쇼나 진답여 치쇼나 진답메 다보 죽셔여나 장당 동바레샤 뒤라 다죽발레 잠네 담하베 아 다보 거보 여나야 삼다 수나 자그메
1: 길라 톤도지 여리
0: 가리 와르베
1: 달람 풍구 마가 아
0: 다데데데 말았다 가서 오라다 다데 테라니 께다 마저베 김세 하고 소에
1: 아 고스
0: 가르도에
1: 落住起啊，用到吃下，
0: 大家让着的。嗯，昨天那大不吃的水，开的那里边那个种菜不嘞？
1: 我是死的，你给做。我最给那个那也那个的了，出也出多了。我最给那摇一摇的了，我那读一读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
0: 참말로고 준대 리네 롭종 채워라 카제 장으로 더도 리빠 깨보 과다
1: 레슬레니
0: 칼라 담당 락라티 로라 철거 돕된 바 대이 차와지 세장 출웅 리네 버버자 채버레
1: 레슬레스
0: 땅 아차 상내레 롱은 이슈라서 깔래 잡제 중재 친친이지 터버레 계란이 어두수 깔래 야고

아원데 소소 야르칸나데 켄 부틴나 바솔라 달보 셴보케 곤둘라 모차 치데 파바 나바 푼데데 사세르 미사사 마팅 너바다 르탄 토섬 니 차르베케 오지 너바 남지 케 루밤 파베 타비케 시 탐도 탈라 뽕바 타 타코 니데 쳔나 고와 셴보로지 케 나더 터신 립신 심 립숨 데리케 이고 구신 샤창데리케 리고레레레레 띵토 타달라 원데 서케 립신 레레레레 나돌라 데토 코 마다 남데케 네라 군진조 토지 틴니케 데와 사상보케 타르라 용베 고와 셴보 저렇게 내린 조지베 탈라 차등들라 샤킹제고나 예톤 탈란데 킹제고나 테네 샤른 버튼 안디케 스나르데 둘라 아트거리오 타시타지 데리나다라 퓨냐 카레 로킹제고나 냠서 쳔보 문제 탐디 까톡 탈란 잠 능르르 잠발라 데킹제고나 드테네 칸데찰라 요섬네 냠바케네 무슨 이케 쇼돌라 다음시 세르바타 용금데나 타노 신하콘디 세르바 뉴쇼크 손돌라 오네 데베 자신이 바다 답종고돌음다 달리우팅 세르베케 머덕 예탄데케 고메 이요 소그게 고르트레 예폰람데 탈라 탈러샤타 조베 마작나바 솔라데 이경게 고라렌 제신게네데 지톡 막선나바 소지케 뿡신게 진송 지라 종신 송데게 코리오나바 솔라 쳔메따마 나라마 토 나메따마 솔라 토 탐고체데 고라텍바 파르고타 히야 샤크텐소 나고고다 착 탐식 신신게 고네 탐시 차데가 돌라 차케레 진고 따탐뎀바 따디 케반 제신게 고네 니비게 까라 송바 유링 토나 제베게 까나 호티 로도 탈탈라 쿠베 여르소소케 민타타 소소케 지롬남 그래서 내가 다들 아서는다 만도 제 시설에게 갑라 선바 대게 갑는 무슨 단지가 담보 책에 건들리 담보다라 다도 머신남나라 깜밥 대게 희반 소소게 잠룩 긴거다비 그 책동 공화라 연부 유배게 지소 유배 대게 대나세가 뿐만나 배가 나로 대게 공신 체연냐도 달까 만본 조배게 해지 체는신 그 시트 노배게 대등 다시 빼마오 다시 책배 뇨튼다 다데까보 야처게 무책 유바 다라 빼마 름디 카토고 긴거다라 팔러르모 렌신나디오 그 따뜻 카토 유베게 센디크 퍼선 투베게 쪽토랑 야바트 디로톤타라 피겐탄 등콜라 캬르 안디탄 안디탄 탐칸 데토라 콜라 데예게 콘둘라 큐베 타메신카 아야 데르바타 메신탄 코르탄 힐라 도베 히카사카 동간다바 캬르바 타디케 멩톨라 쪼바 다 아야 히카르세베 멩독투 유베 레세트라 냐탄 사식데 혁힌게 고나 카토 로바남나 카린탄 사미바 디보고 숨쳔보게 카토 데지시베 틸라 파베게 칸네 테네 다르보 셈보다 다르신푸는 라케 인네 야 힌힌게 고네 닝도나다라 트세티켄 둘라 닝냠탄 탑데 톰베게 칸 데고리온라 소디티베 제르몬 사마 푼다라 데프테데 나바 카마 틀림디베게 카토 춤다 나바 파 카디세겔라 히베 테네 다르보 셈보야 다하고네 자충고 자시코마레 니 잔좀케 자카 풍신이 됐나 나 풍접 자시케 야라라 교 컴퓨터 똑같게 네모마 연파스니게 조지게 컴셔마 라투니 톡베게 자와마 삼보사케 요테리 지삼 초르게게 찌찌리 밤에 니듬컨 도마리 레가 토콘 초르게게 니담리베게 자시베게 니몬단다라 니 센좀베게 만나 따레기 사타는게 유타 심네 사타는게 유도링 통미 레카나르카데 오브지세 연다라 베바 카딘셈 네 진좀 자르고 킹가나 잔 자시 춘고 고마라 네 지셀안좀베게 야라 이나는좀베게 통용 이첸잠네 춘타게 골모이 네 센데나 타베게 킹고나 춘나라마텐 로사 또 저거 소제 제발 남초는 예배게 똑바라 초탈한 메틴 로사메틴 로벤로타 남소 우쿠벨에 예게 대사라 숙촌의 노르비 우도타 초차게 안게 노르 톰네베가 르페게 근테타 푸우사메네게 네사메타 또 저거 저거 메제 제나 저거 파르게 우촌르게 세르베게 까와 우도라 샤베 돈이 바타네 다른 우메 돈이 쓰바이네 타네 런데 자신나 바소라 대탐도 그 초르가리 바라 다른 진좀로 템데게 기본세에 메다나 바소라 롱군 두코르베게 긴콜라 타에 코메 ke wonna tsora ta shi ling zok kana don zom goli ke ka ton da don da ke se bir xaba yina enda ni be chin na ba ta la de mo la nen da ton da la de be ke ton ni ta te mo ja te ke chor ga la ke da so be je ka ne ta do nyam jur ke sem chi ke ton da yong ba li ma ba yu be te par da na tson ke ko re xin sa lam lu sam bo ko do lu ma ba yu ba ke ton na te ton ka tok de be ke chen da la de ja yu de be ke ma ti se de nam je kar bo na de sa ye to de te min ta ta ta me yir be chin kwan da la ma da ka ma sin go bo na ba nyong sin son xin je ka na ka tok chom be an sin jar bo ke ta a yak xi kar jar bo ke ye ke ka yen da ma ton ka len do ke yin lu lu da phi ba da so o ma ne pe me hun

다 파르타 섬데사 페다 제노르타 야 마라브로룩다 텐다 텐다 테만든 신용테야 타타가라소 중틴리 전접들라 도고요야 유유제 옌르고 돌아 좀좀 제르는다네다한데야 간다 동삼 기바나 단종 유르토에 탄루 탄로야야 야멘더 아얀르 자르칸니 엔지 타소포 모다 푸세마요야 뷰디페히 돈데 통리카 고르킨야사 칸두 로레샤야 지갈보코 베다 사마세 지퍼주키에 벤두케 토니야 구엘랭아 차벤두 산토테 테마주야 예다 킬링야 유르자카바소 손두 칸토자 마바파 칸두 산포자야 로르파 카다 소산사 투다 퍼 유달리 코테야 유롱야 카다세 요테야 니 파르몽 차오라 탄다 메토온투야 윤타마 퍼 키다 다니네 야마춘 푸니 모다 멜로송야 교감세지 타다 솔레미 땅에 벨롱인다 신레미야 테렌자 사다 퓨즈노 네레 톤동다 시고나야 춤고 다시 개심올라 자자라 가다 도마요야 춤중 다시 개심올라 자자아세당 고타요야 춤투자 본데심올라 자자중내두진 코로네야 자자내대만점치요 언제서포먼두표스마테야 단조리방케 방지민다진리쇼켄두봉지메야 카텔리제니케바다라미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 저게 야라 감부런데 나만 저가 파면 루킹 코로나 야 담마솔라 생겐징달라 야 좀저가 테나단 좀저예 야 무신남제도 때모스 야 저게 흉란루 카타마코라 야 동지탄란루 디베주어터 조세 봄보나 야 야사타가셀이 통고네 담예유 나다 폰라쇼 사타랭 조리에 알소라네 니르비 동흥니 드슈네 삼야 수대토건드 벤드드 바리에 유르소소 벤드 초르게페야 카세토 통란드 디메리 로삼부타 탄다쇼 머레야 토타타탄 라다냐 투시 로타타테 람부셈 투쇼야 카란토테 만르샤소테 파레리 파레다 탐라쇼야 ねじもりたねだにひょるめつんよりじゃるぼだにょちみやぽそそとんとんどとんとなとれれるでだでひょうごやこじゅんじゃろんばんでなじせつりげだこやせやてもるぱけんろろにれそそこうえんるりたんれやごんどごんどとんころりりままみなだかもりや mati mando de sami ge wo mo tom du zo sami ya ji ju nge ji zo sami lam da pong o mag da ku sami ya ta to kam che ngom sami ji ta ni ma da sa yo ka ya da na ku me tom lo re nga long do bien du cho so ri ya se ke ju de ma da na ta ba pe lu ji ka ta de ya ji ju nga ra lo hong ma chi na ドンセダタズイレミャジョタンサジュマキナラミメミダロンアンダヤペタンダロンラシトメヤゼチュケンダタゴメヤトンディニャゲダンデンラコテイドンサドンダティケヤロチョンキンアチョゾルサメトンガラムリトンダタントゥゴヤトンデスムトゥベトンダラガチョドンガメゾサメヤ

0: Tsichin 아,
1: 明觉得他得了
0: Tene nyingba de chere zanata, mingga gudeng rabo de che. Ta mingga gudeng te yaa yung di la, yung ra la kandaji yaa re zanata, yike tamandini tenji ngo tenbi ki dra te la ming se le re se yore. Ta ngara ngara ke, yike tamandini tenji ngo tsam tenbi dra se ne tsam ra te yankeng yore. Ta shetanga le, shetanga mii na, yike tamandini tenji ngo tenbi ki dra, tene chile ming se le re se. Ta nde tang tra wachi, nga zon jangyo sasha penda ta kanga jansen ka, kandaji su yore ta dranjuk se ya te ki no na, 天就我全部人把我塞呢，我明天去用个是天就我全部人把我塞，你当，公的一个，他妈的呢，天就我对比个炸了，明塞了这些啊，但那你的，你就不算了我的几把了，但多多些个呢，明塞啊的了，恰恰刚才唱过个多塞的了，这，一个他妈的呢，天就我在对比炸塞，那个一个他妈的塞啊的，他明个啊，他呢，其实当不是，明呢一个就讲吧个明，早晚你呢，啊，他呢，写句话嘛的。 이들이 다 왜냐 갑디가 카히바텔라 아니 이게 장마 많이 바텔라 진주 아 여바 된데 이게 장마 말이 워낙 카히바 그 민데 그 주차 그 저 강에서는 다 카히비 그 민데 주 초바리 그 이게 니 초디어라 미 카다 지주 아닌 초디어 된데 또 주 초바가 너는 여비 그 아 카다 하다 보태서 때 이게 레레와 된 된 거 말이 왜냐 돈이 천년도 뉴비 그 초바 카세야 되고 돈이 뭐 된 거래 또 민식 되니 배짝이나 믹다 보는 소리 많이나 마그 그 먹기 미지비 그 잔달한 소리 많이나
2: ね、別にね、ミックアップの前にな、マークが向きに見えてびくジャンダルの前にな、のたびにな、こう、どっちつばくのな、あ、てに、ミーギュ、マ、ジンジュ、ガ、ヤン、ガグ、スンツォでやろわ。てに、どこつばのよびく、いげれらわてそうか、てんてんがまれ。まだガだ、あれれれ、てんてんがまれ。てそう、いげちゃんばし。え、ミンチジグジュ。え、じゃあ、てそうにゃんとつんどびくつば、ミックスやん、ジャンダグ、てにもてんぎゅ。なつちゃりさだ。あ、あに、ズグラーそば、あに、トマラシビ。てミックスやてちてんにもて、ジャンダグてんぎゅ。
0: 어야 근데 이 바인자 아 이게 더만 뒤고 그랬어 어 이게 더만 뒤고 그랬어 이는 민기 담보대 이게 더만 뒤니지 원래 이게 더만 뒤바 짜진 뒤기어가 뒤기어 말했잖아 뒤기어 말했어 그 니바 찍기르잖아 대중 못 땡기 그랬어 이게 더만 뒤바 맞아 이게 더만 뒤니 대중 못 땡기 그랬어 어 더고기다 민기 실이 다 민기 실이 저는 고 대중 못 땡기어 와 진짜 저러잖아 이게 더만 뒤바 짜지 고 못 줘봐 니바도 대중 못 땡기서 기 진짜 저러잖아 빼나 이게 더만 디발에 사가라선 지진 찍이는 년이 야야 봐이나 사가라 이게 더만 디들이 이게 쓴 디디어로 되면 이제 너그 이 칸으로 죄도야 요 말이 너 대야 된 말이 되니 와나로 워서기 위다 보면서 비그노로 와나로 워서기 위다 보면서 미기 와리 진주 사리 야 오다 내 말이 이게 쓴 디발 이게 더만 디발에 제대 왜자 이게 더만 디발에 되면 이제 너그 대니 뭐 가야 돼 말이 너그 대 가야 나서 백인으로 돼 말이 되니 거 미 말이 와 되니 배짝이나 좁다 사가다 가야다 야나로 저 바스기 좁다 그런 소리 많이 있나 아 들라 아 미기 간두 어 고친 산두 도친 야탄두 진주 반두 양주 산두 딱깔이 양 오다 내 바리 이게 둥디 바리 이게 둥디 바 치진 찍은 거 이게 둥디 바리 되면 이제 이게 더만 디바 짠 찍게 너그 미마르 제지 좁세 안 되고 베게 그놈 되지 뭐 강에 된 거 말 근데 이 바이자 이게 더만 디바 자니 뭐 줘봐 차진 이 바리 쳐서 되지 뭐 된 거 그스 뭐 되지 뭐 된 거 그래서 Tenesma Cheresena, that ten more than big changes and dying goodies. And don't also Nagan or Maju pick a judging goodies. Nahig Ninju pick, Naju Ninju, judging goods means a little dart. Then you get Mambo Nyandin, ten more than big, dart in the tea. Yes, by another tell a means a grazer. Tene Delta, Nanso Gondi Yabanan you, Tene, Co Yinchi Minchi, you get Mambo Dibata, ten more than Bata, Nahig Ninjachi, dying good. Taona. 난소 딘상나다 이게 이즈고 노노 트리빙 미드리요라 빼차야나 니마셀나 아니 미셀나 덴데 그 냐케 그 녀마다 어 덴데 그 체르드네 이게 이즈지티네 덴데 간소 아 니마디 미세그로아 다 대답에 이제 체르세들 이즈즈 트리바 미테 아다 미테니지 고 덴이 고 즈그 톤 이즈그 톤이 고 쳬바 짜레 마돌 아 이게 그 톤은 트리빙 냐케 녀마다 그때 다 민이니 바 마레 진짜 체리에서는 민국 고등은 놀아 이게 때만이니 대니 모자든 비게 다세요로 때때 이게 주시 다 담아로 다 카그노는 이마히 주비가슬라 다 이니데 미레스 전쟁 인디로 다 전쟁고 고아징이도 소비 토라 당한 좀 빼자겠나 머 소차그노는 머히 주비 민다발은 쳔바 있나 달라 미유 마 진주아 양 어 뜻은 준디비 자텔라 테니 머히비 자텔라 테니 아니 마히히 덴고위기 센체던지지 덴지 모데다 머히비 그 민데다 덴거 어때 미즈게 마토네 마키고 머세니 코 드려야비기 이게테 미마레 야나 머세야 파타사케 마히 덴고와 그 공바도 라발아서바 덴게지 센체 코런테 아니 미마레 머히 미마레 코체레세는 머히비 미데 타사게 다 다이르 다사게 예스 마치 덴고 이게 생기때 무세야 그 민트 따사게 예스 아니 대라 체리세들 머시 잣도 그 파타야 디미지로 민 엄마도 체리는 머시 주비 그 잣이 인세겨 디미지서 이게 더만니 되니 모자니 비 그 자세한테 쫀도 버지래 다 대나게 빼잖아 사 추 메 룽세는다 아니 난카세는다 녀마세는다 투차세는다 카퍼세는다 로레라소 봐 어 다 대소대 어 마 주용 비까지 잣이로 와 어 잣대게 아니 rong so so ta sa ge da ge chi te ji ta ngo de teng ge no ten de ba te la te ni o te ni ta ming se yong di lo o ye ge ma bo ji nyan de chen di ni ani ten ju ngo ji ten bi ge ten de ge ta da chi la chi chi sun na ni o ten de ge ta da chi la ani mi se ge yo re sa ta de che re se de ta drink ge fon din de ge no ji ge na de zo de ding ding de ta drink ge fon din de ge no na zo ge zo gang xi yo se na ta 아 민기 쥐 간지지 해봐 민기 쥐도 자유 찬이 해봐이나 아 아니 이게 레레와 아 대소대 치르지나다 민기 쥐레스 아 이게 대 민기 쥐레스 이게 코니 민용 힌수만 아니 근데 님마도 치르세들었다 대답에 이게 뭐본 뒤비겠다 민대진 천이 야나 고대는 간지지 자세나 아 다 이게 더만 님이 대니 뭐든 비도 자 뭐다 된지 지라 아니 민세레스 디니 민기 천이 때라 아 인지 민지 코 서선 송기봐 지 이게 더만 느끼봐 니 대니 뭐든 기봐 서 dying it. Why that and rigger chairs in a coach and soon double. You have a tangible tango, means a razor. Or that the chairs in a drink, takabug, nandede, or that and richie. That the rigger hunting and nandede and jenning and so draw,

제 시발의 예지리를 조마 리닌지 루주종지제 여팀의 신화 샤다인 베시위 진저동네 롱우둔저동아 코비데 베지리저 파지제 람버 샤티시시드 랍지툼지 남스 추바시여 라버트 베시위 진저동네 롱우둔저동아 코비데 베지리저 샤자라 파진신바디 만남제 산비르니 푸삼 추신바마제 추웨 치제정 삼마제바라 공터시바 추여 샹라 지바 가존 유존치 땅위 자치 몽수제 디치 초와 준비 레지시세도